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1: 오늘의 첫 곡으로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자유로운 샘.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 유골정 노래입니다. 들으실 노래는 검은 머릿결.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요, 까자흐족 노래입니다. 들으실 노래는 고독.

0: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옳애?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과제는 인류의 생존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는 주제입니다.
1: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는 무려 7천만 명이나 됩니다.
2: 기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8억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1: 전염병과 환경오염도 그 위협이 엄청납니다.
0: 네, 그래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생존 위협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2: 무엇일까요?
0: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인류의 다섯 번째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해마다 흡연으로 8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당신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것은 당신과 타인의 생명입니다. 노담, 담배와 멀리합시다.
3: 한 종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별빛 바다.

0: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1: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0: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1: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해온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0: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1: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0: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1: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지난주 천주시포 화물 우주선을 실은 장정 7호 요 10일 운반 로켓이 우리나라 문창 우주발사장에서 점화 발사되었습니다. 약 10분 뒤 천주시포 화물 우주선은 로켓과 성공적으로 분리돼 예정 궤도에 진입했고, 이후 우주선 태양광 패널이 순조롭게 펼쳐져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성했습니다. 또 천주시포 화물 우주선은 궤도상 운영 중인 우주정거장 조합체와 만나 도킹을 완수했습니다. 천주시포 화물 우주선에는 선외 우주복 한 세트와 우주비행사 궤도 체류 소모품, 추진제, 응용 실험 장비 등 각종 물자가 탑재되었습니다. 이번 임무는 중국 요인 우주 프로젝트가 우주정거장 응용과 발전 단계에 진입한 이후 다섯 번째로 진행한 화물 보급 임무이고, 프로젝트 기획 실행 이래 39번째 발사 임무입니다. 또한 장정계열 운반 로켓의 641번째 비행이자 천주 우주선의 제10번째 비행 임무입니다. 중국 요인 우주 프로젝트가 계속해 좋은 소식을 전해오길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40편, 국토 공간의 발전 구도를 최적화해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동분마의 고장 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로엔 코너에서는 주황 혁명 근거지 민서 역사 박물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수리공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리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40편 국토공간의 발전 구도를 최적화해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청석이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국토공간의 발전 구도를 최적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공간의 발전 구도는 국가 발전 목표, 발전 전략과 발전 방식의 공간적인 구현이며 경제와 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기본 매개체입니다. 국토공간의 발전 구도가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못한가에 따라 한 나라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가와 발전 과정에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경제와 사회 활동이 공간상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할 수 있는가가 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로 각지의 인문 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토 공간을 전부 도시 건설을 진행하고 현대 공상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도시화 공업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생태 공간과 농업 생산 공간을 충분히 보유해야만이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식량 안전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류 발전에 적합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포도 매우 불균형합니다. 주로 흑하, 덩충선의 동남 방향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공업화, 도시화에 적합한 지역과 농업 생산 발전에 적합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 고도로 겹쳐 기능상 충돌이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연간 경제 법칙에 작용하에 인구와 산업들이 발전에 적합한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어 공간 모순이 한창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세에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특정된 지리 공간 조건에 근거하고 자연 법칙, 경제와 사회 발전 법칙에 따라서 경제 수요, 생활 수요, 생태 수요, 안전 수요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데 더욱 편중하여 정부의 규제 역할과 조절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고 경제 발전, 인민 생활, 생태 환경, 국가 안보 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며 상대적으로 제한된 국토 공간 자원으로 사회주의 현대화의 실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토 공간의 발전 구도를 추적함에 있어서는 인구의 총량과 구조의 반등, 경제 발전 단계 및 그 특징, 생태 환경 조건의 제한, 국가 안보와 지정학적 구도 등 요소를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인구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성장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래지 않아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로령화, 도시화가 한층 발전하면서 인구의 분포가 공간적으로 도시화 지역으로 몰리는 것이 대세로 되고 있으며 거주 공간의 질에 대한 요구도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공업화의 중간 단계와 후반 단계에 처해 있으며 경제 구조가 점차 첨단화로 전환하고 발전 방식이 집약형으로 전환하면서 산업 공간 수요의 증가폭이 작아지고 집약형과 효율성이 대세로 되고 있습니다. 생태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생태 환경에 대한 보호를 끊임없이 강화하여 총체적으로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구와 경제의 성장에 따른 압력과 기후변화 등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보의 시각에서 보면 외부 위험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자원의 대외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은 인구와 경제 공간의 분포가 불균형적인 것과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하는 것 사이의 모순이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 공간의 발전 구도를 최적화함에 있어서의 기본 경로는 바로 주체 기능 구역 제도를 완비하고 자원과 환경의 수용력에 립각해 각지의 비교 우위를 발휘시키면서 도시화 지역, 주요 농산물 생산지, 생태 기능구 등 3대 공간 구도를 점차 형성하고 그 기초에서 중대 기반 시설, 중대 생산력과 공공자원의 분포를 최적화함으로써 각이한 기능 공간의 우위를 서로 보완하고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도시화 지역에서 경제와 인구를 능률적으로 집결시키고 기본 농지와 생태 공간을 보호하는 것을 지원하고 주요 농산물 생산지에서 농업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며 생태 기능구가 발전의 중점을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 제품을 제공하는 데 놓는 것을 지원하고 생태 기능구의 인구를 질서 있게 점차 이전시키는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도시화 지역이 비교 우위를 기초로 한 합리적인 분업과 공간의 집약적인 사용을 통해 경제 산출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이전 지부를 통해 주요 농산물 생산지와 생태 기능구의 발전을 지원하고 변강 지역의 인구, 경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국토 공간 전반의 발전 구도가 균형을 이루고 최적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 공간의 발전 구도를 최적화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각이한 공간의 선후 순서를 합리하게 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정에 따라 농업 생산 공간을 선차적인 위치에 놓고 그 다음으로는 생태 보호 공간, 마지막으로 도시 개발 공간으로 하는 이 선후 순서에 따라 3구 3선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에 기초하여 국토 공간 규획을 과학적으로 작성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자연 조건과 인문 지리 조건, 발전 수요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국토 공간 및 그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국토 공간 발전의 지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공간 기초 도표를 형성함으로써 각종 개발 보호 건설 활동에 기본적인 의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0: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순정을 보내드립니다.

분마의 고장, 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하 서초, 기련산 산발과 룡수산 사이에 조성된 좁고 긴 통로는 황하의 서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이름이 하서회랑입니다. 하서회랑은 예로부터 중원에서 신강과 주황아시아, 서아시아로 통하는 통로였고 고대 비단의 길의 요충지였으며 따라서 주변에 많은 마을과 도시가 조성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비단의 길이 남긴 눈부신 보석 중 하나인 무유입니다. 하서회랑의 동쪽에 위치한 비단의 길의 도시 무유는 남쪽으로 기련산과 마주하고 북쪽으로는 텅그리 사막과 인접합니다. 또 무유는 옛적에 량주라 불렸습니다. 서한 초기 한무제는 서역의 여러 나라들과 함께 흉노에 대항하기 위해 장건을 서역에 파견했고 기원전 121년 한무제의 어명으로 파견된 곽거병이 하서에 주둔한 흉노를 격파하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한무제는 곽거병의 무공군위를 표창하기 위해 량주를 무위라 개명하고 이곳에 무위와 장액, 돈왕, 주천 등 하서 4개 군을 두었으며 이로부터 하서는 서한에 편입되었습니다. 기원전 106년 한무제가 천하를 13개 주로 나누면서 무위는 량주 자사부에 속했습니다. 동서교통의 원활함을 유지하고 흉노와 청족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한나라는 무유와 주변의 하서 지역에서 이민둔전 제도를 시행하고 담벽을 쌓았습니다. 그 후 16국 시기 전량과 후량, 남량, 북량도 모두 이곳에 도읍을 두었고 수와 당, 송, 명, 청나라는 선으로 이곳에 군과 부, 주, 위, 도를 두었습니다. 2000여 년 동안 줄곧 사막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를 끼고 다섯 도시로 통하는 요충지였던 무위는 고대의 서역과 경제문화 교류를 진행하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유구한 역사는 무위에 많은 문물과 명승고적을 남겼습니다. 무위 도심에 위치한 뢰대는 전량국이 축조한 룡균대였으며 뢰조전과 삼성투모전 등 단 5일 솟아있는 고건물은 명과 청나라 때 신축한 것입니다. 고건물의 주변에는 또 고목이 울창하고 맑은 물에 호수가 펼쳐져 예스러운 명소의 아름다움을 가미합니다. 1969년 뢰대의 동남쪽에서 186년 내지 219년대의 동안시기 대규모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벽돌로 묘실을 쌓은 이 무덤에서 귀중한 문물 231점과 고대 동전 3만 개가 출토되면서 무위는 사학가들로부터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는 지하 박물관이라 불립니다. 출토된 문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교한 청동기로 된 마차 의장용 99점인데 그중 달리는 말을 주조한 청동기 동분마의 예술적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마초룡작, 마답 비언이라고도 하는 이 동분마는 34.5cm 높이에 45cm 길이, 무게 7.15kg에 달하는 초록색과 고동색이 어우러진 청동기입니다. 머리를 쳐들고 울부짖는 동분마의 세 말발굽은 공중에 떠 있고 오른쪽 뒤에 말발굽 하나만 놀란 새를 밟고 있습니다. 모양이 날렵하고 기색이 생동한 동분마는 전통적인 천마의 틀에서 벗어난 동시에 역학적 균형 원리에 부합되며 청동기 예술의 극치를 자랑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986년에 국보로 선정된 이 동분마는 현재 감숙성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동분마가 출토된 뢰대에는 천마 문화를 주제로 하는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롱서학부의 으뜸이라 불리는 무위 동남쪽의 문묘는 황궁 건물을 모방해 조성한 고건물 군락입니다. 이곳에서는 고건물이 장엄함을 연출하고 그 사이사이에 뿌리내린 울창한 고목이 하늘을 가립니다. 이 고건물은 전량국 또는 서화 시기인 1437년부터 1439년 사이에 신축되었다고 전해집니다. 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묘는 2.5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0: 다양한 건물을 거느립니다. 그중 동쪽에는 만세 문종이라 불리는 문창제군을 공양한 문창궁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물이 자리 잡고, 남쪽에는 사문이 있으며 북쪽에 숭성사, 주왕의 공자의 사당 공묘가 있고, 서쪽에 양주 부유학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무 문묘 앞에 위치한 서화박물관은 건축물의 단면이 한자로 회자 모양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화는 중화민족의 한 구성원으로 중국의 륙사 무대에서 한때 위풍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서화 문명이 몽골의 말발굽에 의해 정복되는 과정에서 서화의 문물과 도서 다수가 사라지고, 수백 년의 세월 속에서 현재는 심지어 당강족도 륙사 무대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화의 문물이 가장 많이 출토되고 서화 문화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무위는 서화 역사와 중국 역사를 연구하는 소중한 자료를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으며, 그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서화박물관입니다. 무위산에서 남쪽으로 50km 거리에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있고, 깎아지른 벼랑에 하늘 사다리를 방불케 하는 계단이 조성된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바로 하늘 사다리라는 의미의 천재산입니다. 천재산 석굴은 중국 초기 석굴 중 하나로 중국 석굴의 비조라 불립니다. 16국 시기 북량 때 축조를 시작한 천재산 석굴은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천재산 석굴은 현재도 많은 문물과 흔적을 보존합니다. 벽화도 넓은 면적으로 보존되고, 3층으로 된 석굴에 크고 작은 불감 17개와 100여 개의 조각상, 그리고 위나라, 수나라, 당나라 때의 많은 소중한 문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심 석굴에 자리 잡은 불상은 뒤에 산을 등지고 발 아래에 맑은 호수를 밟고 앉아 있는데, 가벼운 물 안개가 불상을 감돌며 흐르고, 산과 물, 불상과 구름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펼쳐 감탄을 자아냅니다. 유구한 불교 역사를 보유한 무위에는 또 서역의 고승 구마라습이 무위에서 불법을 전파하고 불교 경전을 번역한 공덕을 기리기 위해 지은 나습사탑과 중국과 일본 간 친손 교류를 증명하는 대운사, 하서의 4대 유명사원인 해장사, 정교한 건축을 자랑하는 송룡사탑을 비롯해 많은 불교 사원과 탑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중 당나라 때인 800년대에 신축한 서장 불교사원 천당사는 불조 석가모니전과 공행궁, 문수전, 대경당, 룡왕전, 천불전 등 다수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원을 감싼 산발에는 숲이 무성하고 사원 앞으로는 맑은 강물이 흘러 자연경관도 빼어납니다. 북쪽으로 텅그리 사막과 인접한 무위에는 사막과 초원, 정원이 어우러진 중국 최초로 사막과 오아시스를 접목한 관광 놀이공원, 무위 사막공원이 있습니다. 독특한 지리적 조건과 알맞은 기후로 인해 무위에서는 포도가 많이 나고, 따라서 무위는 중국 와인의 고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당나라 때 시인 왕한의 시 량조사에 나오는 포도로 빚은 멋진 술을 야광옥잔에 부어라는 구절이 바로 무위의 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주황혁명 근거지 민소력사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황혁명 근거지 민소력사박물관은 복건성 룡암시 신라구에 위치해 있으며 민소혁명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주황혁명 근거지인 민서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국가기념류 종합박물관으로서 담진림 등 기성세대 무산계급 혁명가들의 제의하에 지어졌습니다. 주황혁명 근거지 민소력사박물관은 1986년에 건설되었고 1989년에 정식으로 대외에 개방되었습니다. 주황혁명 근거지 민소력사박물관의 건축면적은 1만여 평방미터에 달하고 전시공간은 5천 평방미터에 달하며 2만여 점의 문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소 주황혁명고는 모태똥 동지와 주독

0: 동지가 직접 영도에 개척한 것으로, 즉 주황혁명구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민서 주황혁명구는 1930년 3월에 정식 설립되었으며 1931년 4월에 이를 주황혁명 근거지에 편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확장을 거쳐 구역과 인구 모두 주황혁명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서 핵심구가 형성되었습니다. 민서 주황혁명구는 주황혁명구와 중국 혁명 역사에서도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서 주황혁명구는 막스주의 중국화의 중요한 실천지로서 모택동 사상의 중요 발원지로 되었습니다. 20세기 20년대 말부터 30년대 전기까지가 모택동 사상의 형성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모택동은 민서 주황혁명 근거지에서의 혁명 실천을 통해 막스 레닌주의의 기본 원리와 중국 혁명의 구체적 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시키고 보편적 이의가 있는 일련의 리론 관점을 제기해 모택동 사상을 초보적으로 형성했습니다. 민서 주황혁명구는 주황 홍군의 고향과 장수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민서 주황혁명구는 홍군 제4군의 생존과 발전, 홍군 제4군이 복건에 진입해 혁명 근거지를 건설하는 데 공간과 조건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민서 주황혁명구는 또 주황혁명구의 후방 보장기지로서 주황혁명구의 경제 중심이기도 합니다. 민서 주황혁명구는 토지혁명과 농업생산, 공업, 수공예를 발전시키는 면에서 많은 경험들을 정립했습니다. 그때 수공업과 공영공업은 전체 주황혁명구의 절반을 차지했고, 주황혁명구의 물자 집결지였기에 이곳은 교통이 편리하고 상점들이 즐비하며 시장이 번영했습니다. 근현래 주황혁명 근거지 민서 역사박물관은 선후의 전국 애국주의 교육 시범기지, 국가 국방교육 시범기지 등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애국주의 교육과 혁명 전통 교육의 중요 장소로 되어 룡암시 홍색 문화의 중요한 브랜드와 창구로 거듭났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수리공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아마비에 시력까지 잃은 사람이 과연 오토바이며 전기 자전거이며 심지어 대형 농기계까지 고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31살이 되기 전에는 리희주 자신도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수리공 일을 15년째 하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 모두 그를 믿고 일을 맡깁니다. 리희주의 수리부는 하남 남양 당하현 대하툰진 마장채촌의 작은 농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녁 7시쯤이면 이웃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리희주 옆에 앉아 수다를 떨며 리희주가 차 수리하는 광경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가 몇 분만 만지면 모두 고쳐집니다. 리희준의 정원 대문에는 눈에 띄는 붉은색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간판에는 전기 자전거 수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에는 높이 1m, 길이 2m의 작업대가 있으며 작업대 위에는 리희주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가지 공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구들은 크기에 따라 가지런히 수납함과 공구 상자에 수납되어 있었으며 리희주가 팔만 뻗으면 닿을 수 있었습니다. 16살 전까지는 리희주의 세계도 다채로웠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푸른 밀밭에도 가보고 황금빛 옥수수도 뜯었으며 배가 고플 때면 왼손에는 흰 만두를 움켜쥐고 오른손에는 빨갛게 익은 도마도를 들고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다리만 불편했습니다. 3살 때 고열로 인해 그는 소아마비를 앓게 된 것입니다. 내리지 않는 고열 때문에 부모님은 그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주사를 맞은 후 열은 내렸지만 이튿날부터 걷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소아마비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소아마비 진단을 받은 후 리희주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유채꽃이 필 무렵이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갑자기 파란색 나비 한 마리가 제 눈앞에서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파란색 천이 제 두 눈을 감싼 듯 했습니다. 리희주는 8살 때 시막막 박리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책의 글씨도 보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리희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라도 학교로 향하는 길만 보인다면 넘어지면서라도 학교에 갔습니다. 그렇게 리희주는 교실 밖에 쭈그리고 앉아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16살이 되었을 때 학교 가는 길마저도 이젠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막막해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리도 불편한 데다 눈까지 보이지 않아 부모님의 부담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리희주의 삶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고 그는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 낮과 밤의 교체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매일마다 눈물 범벅인 어머니의 모습도 보지 못한 채 밤잠을 설쳐가며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뒤로한 채 자신을 방에 가뒀습니다. 그러던 중 리희주의 부모님은 그에게 라디오 한 대를 선물했고 그는 우연히 주황이민 방송국의 장애인들의 벗이라는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의 분투 이야기를 접하고 나니 그는 더는 이렇게 인생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희주는 집 밖에 나와 햇볕을 쬐기 시작했고 방송을 들으며 밥도 제때에 먹으며 새로운 시작을 시도했습니다. 농번기에는 엄마의 도움으로 밭에 나가 땅콩과 옥수수를 수확했고 농한기에는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농기계 수리에 몰두했습니다. 29살이 되던 해 리희주는 마사지를 배우러 집을 떠났었는데 형과 형수가 뜻밖의 사고로 인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젠 연세가 많은 부모님과 아직은 너무 어린 조카 리희주는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형과 형수가 오토바이 한 대를 남겼습니다. 비록 제가 오토바이를 탈 수는 없지만 이를 수리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래도 밥벌이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리이준은 매일 틈만 나면 오토바이를 만지며 그 구조와 선로, 심지어 라사못 하나하나의 위치까지도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처음 부모님은 희주가 차 수리를 하려다고 하니 이를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실명한 사람이 어떻게 차를 고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랜 설득 끝에 어머니는 그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1월 9일, 리이준은 어머니와 함께 부품을 사러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고객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고객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객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면 더는 고객이 오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리희준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개업한 지 5일 만에 첫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한 마을의 할아버지 한 분이었습니다. 리희준은 긴장감에 진땀을 뺐고 옷마저 흠뻑 젖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만을 연구했는데 첫 손님은 3륜차를 끌고 왔더군요. 잠시 당황하긴 했으나 그래도 잘 만져보니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차 수리에 성공하니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저는 처음으로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리이준은 5원을 벌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돈을 호주머니에 넣었고 몇 초 지나지 않아 또 돈을 꺼내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고이 접어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3륜차 주인 할아버지도 이 사실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리이주를 찾아왔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리이주는 포기하지 않았고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면 경험 있는 수리공에게 찾아가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대형 농기계도 손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리이준은 손을 깨끗이 씻고 마당에 앉아 기타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릅니다. 그 누구의 삶도 순탄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리이준은 어둠 속에서 몇 번이고 넘어지고 다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가장 밝은 모습으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새 봄이 좋아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문화순례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리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파는 여름에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리파는 여름이 시작되는 날로서 사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음력으로는 4월, 양력으로 5월 5일이나 6일이며 이날 태양 환경은 45도입니다. 기후학의 표준에 비추어 보면 5일간의 평균 기온이 섭씨 22도에 이르러야 여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황하 중하류 지구의 리파 시절 기온은 이 기후학의 표준과 대체로 가까운 바, 이 지구는 바로 24절기의 기원지입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 리파를 여름의 시작으로 삼은 것은 실제 정황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리파 15일간을 5일씩 3개호로 세분한 후 4개호의 특징을 총화했습니다. 초고에는 개구리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있다면 개구리들이 논밭이나 강모에서 울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이후에는 지렁이가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있다면 지하의 온도가 높아져 지렁이들이 땅속으로부터 땅 위에 기어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3호에는 오이가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는 황하 이남 지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봄을 태어나는 계절이라고 말한다면 여름은 자라나는 계절로서 대지의 동식물은 모두 왕성한 생장기에 들어섭니다. 전국 각지의 기온은 대폭으로 높아지고 강우량도 많아져 남방의 올뼈는 이미 분화를 하고 유채는 열매들이 거의 익어갑니다. 봄의 심은 콩, 옥수수, 수수, 조, 묘화 등이 연이어 싹트오릅니다. 농작물들이 왕성하게 자라는 까닭에 농전관리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이때 특히 제때에 김을 매어 잡초를 없애버려야 하므로 한간에서는 하루 김을 늦추면 사흘 김매도 다 못 맨다는 속담까지 있습니다. 파종을 놓고 말한다면 속담에 말하듯이 리파를 전후해 고구마를 심고 벼를 심고 깨를 심습니다. 밀은 한창 무성히 자라나는 시기이므로 농전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과거엔 리파가 되면 농작물도 자라지만 해충도 번성하고 또 잡초까지 자라서 이것을 제거하는 행사를 권장했습니다. 리파에 이르면 그간 일교차가 크고 변화 많던 날씨는 안정되고 천지 만물은 무성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잎새를 띄운 나뭇잎은 윤기를 더하고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싹을 틔워 푸르름의 여름으로 넘어가고자 몸부림칩니다. 이때 마을에 한두 그릇쯤 있는 잎합나무에서 흰 꽃이 핍니다. 꽃은 마치 흰 쌀밥같이 온 나뭇가지를 뒤덮으며 피는데 꽃이 한꺼번에 잘 피면 그에 풍년이 들고 꽃이 신통치 않으면 흉년이 들 징조라고 하여 우리 조상들은 쌀밥나무라 부른 잎합나무를 통해 그 해의 풍흉을 점쳤습니다. 산에는 뽁국이 우러예고 들에는 온갖 나물들이 지천으로 돋아나 입맛을 돋굽니다. 로금이 무성해지고 농가에서는 모자리 돌보기 등의 농산일이 한창일 때입니다. 리파가 지나면 여름이라 했지만 산간지방에서는 우박이 내려 담배, 깻잎, 고추 등 어린 모종이 해를 입기도 하며 또 높새바람이 불어 농작물에 잎을 바짝 마르게 하는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음력에서는 보통 4, 5, 6월의 석 달을 여름이라고 하지만 엄격히 리파 이후 입추 전날까지 여름이라고 합니다. 이맘때면 고구에 마련한 모짜리도 자리를 잡아 농산일이 좀 더 바빠집니다. 여름이 다가올 것을 알리는 리파는 신록을 재촉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리파가 되면 농작물도 자라지만 아울러 해충도 많아지고 잡초까지 자라서 이것들을 없애는 작업도 많습니다. 옛날 어떤 지역에서는 세시 행사의 하나로 리파 무렵 쑥무리를 절식으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노래 내 고향 봄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주미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청소기가 산소성 시몬현 탄광 가스 폭발 사고에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0: 상해시와 흥룡강성이 각기 현시의 고품질 발전 목표와 주요 목표 중점 조치를 공개했습니다.
1: 신조 23호 요인 우주선 발사 시점이 확정되고 우주 비행사 승무조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0: 이란이 이란과 미국 간 량해 각서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고 표하고 미국 트럼프는 합의를 기본상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 뉴스웨어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5월 20일 오후 7시 29분 산소성 장치시 심원현 산소통조그룹 요신욕탄업 요한회사 객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이 깊은 중시를 돌리고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금형 총석이는 산소성 장치시 심원현의 탄광 객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습금형 총석이는 총력을 기울여 부상자를 치료하고 과학적으로 수색 구조를 조직하며 사후 처리 작업을 잘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며 법에 따라 책임을 엄숙하게 추궁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총석이는 각지 각 부문은 사고 교훈을 섭취하고 안전 생산이라는 이익근을 시종 조이며 각종 위험 부담과 우환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종전하고 중대 특대 사고의 발생을 다루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면

0: 박마철이 비상 당직을 강화하고 홍수 방지와 재해 구조 사업을 착실하게 잘해 이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합니다. 중공전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리 강은 회수에서 인원 수색 작업, 부상자 치료, 사후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정보를 적시적이고 정확하게 발표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숙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안전생산위원회 办公室은 각 지와 관련면의 안전생산 책임 관찰을 강화하고 중점 업종과 분야의 안전 우한에 대한 조사와 정돈을 강화하며 중대 특대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방지하도록 지도하고 촉구해야 합니다.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 중공정 정치국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장국정이 관련 부문 책임자들을 인솔해 현장에서 구조 등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산소성 당위원회와 성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현장에서 응급처리 작업을 지휘하고 산소성과 장치신은 부상자 치료, 현장 구조 등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구조 작업은 한창 중입니다.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 중공장 정치국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장국정이 당정과 공무원을 대표해 23일 관련 부문 책임자들을 인솔해 산소성 장치시 심원현 단관가스 폭발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리 사업을 지도했습니다. 장국정 부총리는 현장에 도착한 후 즉시 단관사고 현장, 심원현 이민병원, 장치시 이민병원에 가서 구조인원, 기층 간부들에게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전달하고 부상자들에게 습금형 종속의 관심과 염려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지휘부에서 회를 열고 구조와 구급치료, 위로 사후 처리, 사고 조사 등을 연구 포착했습니다. 장국총 부총리는 습금형 종속기가 이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초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사고 발생 후 중요한 지시를 내리고 부상자 치료와 과학적 수색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후 처리 작업을 잘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엄숙하게 추궁하고 사고 교훈을 깊이 섭취하며 각종 위험 부담과 우한을 깊이 있게 조사 정돈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리강 총리는 회시를 내리고 인원수색 구조와 부상자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후 처리 작업을 잘하며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숙히 문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산소성과 각지 각 관련 측은 습금형 총속의 중요한 지시 회시 정신과 리강 총리의 요구를 단호히 관찰하고 안전생산이라는 이 줄을 시정 단단히 조이며 안전생산 책임과 조치를 참답게 실시하고 중대 특대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방지하고 억제해야 합니다. 장국총 부총리는 과학적으로 수색 구조하고 2차 인원 사상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긴 인원수를 철저히 파악하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도록 확보하며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부상으로 인한 장애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 사고조사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각지 각 관련 측은 불법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교정 위반 현상을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공무원 안전생산위원회 办公室과 각지는 안전생산 법규 위반 행위를 단호히 징벌하고 본질적 안전 수준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1: 5월 20일 오후 7시 29분 산서성 장치시 심원현 산서동주그룹 유신욕 석탄업 유한회사 경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구조 작업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며 24일 새벽 구조 현장에서 정찰 로봇까지 투입되어 경내 인원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부상자 128명에 대한 치료 작업도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식 발표회 현장에서 모든 참가자가 기립해 조난자들을 향해서 묵도했습니다. 장치시 당위원회 부석이며 시장인 진향양은 소식 발표회 전까지 산서통주그룹 유신욕 탄광가스 폭발 사고 조난자는 82명, 실종자는 2명, 부상자는 12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후 구조 작업은 신속히 펼쳐졌습니다. 전문 구조 인력 335명, 의료진 420명이 긴급 직결대교 주변에 이동식 고압 산소실과 구급차 86대를 동원해 응급구조, 의료 대응 등 관련 작업을 펼쳤습니다. 황금 구조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분초를 다투며 객내 가칭 인원을 빠르게 수색하고 있습니다. 초보적 판단으로 사고 발생 탐광 기업에 중대한 불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실종자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치시 보건건강위원회 곽군척 주임에 따르면 현재 부상자에 대한 치료 작업은 중증 우선, 등급별 분류, 정밀 구급 원칙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자 124명을 모두 3급 각급 병원으로 이동하고 면밀한 관찰과 적절한 처치를 진행했으며 중증 부상자 2명과 위중증 부상자 2명에 대해서는 전담팀과 맞춤형 치료 방안을 내오고 성과시 의료구조 전문가팀이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치료 중 부상자의 생체 진구는 안정적이고 병세가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증과 위중증 부상자 4명 모두 생명에 지장 없습니다. 사고 발생 후 장치시는 탄광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장치시 비상관리국 장문파 국장은 가스 배출 시스템과 안전감시 시스템, 환기 시스템과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 검사, 지하 모든 갱도, 갱실, 채탄 구역, 폐갱, 옛 채굴장 등에 대한 전면적 검사, 위험 화학물질, 비탄광 산업, 도로교통, 소방 등 중점 업종 부분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해서 위험부담과 안전우환정비 작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서통주그룹 유신욕 탄광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 국가보건건강위원회 관계자와 관련사와 국책임자들이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북경대학인민병원 국가외상이학센터 외상중증과 중일우호병원 호흡과 등이 다학과 원격회를 조직했습니다. 또한 북경협화병원 호흡중증과 북경적수단병원 화상과 외상정형외과 전문의 3명이 현장에서 치료에 참가했습니다.
0: 최근 상해와 흥룡강성이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량완 출발을 둘러싸고 각기 특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상해와 흥룡강성은 현재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에 따라 고품질 발전의 주요 목표와 중요한 조치 등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상해시는 고품질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35년까지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사회주의 현대화 국제 대도시를 기본적으로 건설하는 목표를 향해 5대 중심 건설을 다그칩니다. 그리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고 새 발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봉사하며 고수준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이민 도시 건설을 힘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례시 공정시장은 습금형 정석이 당부를 명계하고 독의 대국 의식에 따라 네 가지 배치를 견제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손들어하고 개혁 개방을 동력으로 삼고 국가 중대 전략을 견인하려 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의 현대화를 보장하고 한장의 총사진을 끝까지 구려나갈 것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단호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부동히 실천하며 중국식 현대화에서 선도적 역할과 시범적 선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입니다. 향후 5년간 상해시는 경제 총량을 계속 확대하고 국제 경제 중심 지위를 승격시키는 한편 금융시장, 제품, 기구, 기초시설 체계를 보완하고 국제금융중심의 경쟁력과 영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제무역 중심의 질적 향상과 승격을 추진하고 첨단 항공, 소비업을 힘써 육성할 것입니다. 국제과학기술 혁신 중심의 원천 기능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전사회 연구개발지출을 GDP 대비 5% 이상 향상시키며 신질 생산력을 다그쳐 육성하고 혁신 동력을 산업 동력으로 조난시킬 것입니다. 민생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관리 현대화 수준을 높여 상해시 경제사회 발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흥룡강성은 발전질이 더 높고 산업구조가 더 뛰어나고 생태환경이 더 좋고 이민생활이 더 행복하며 국가안전요지능력이 더 강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성을 건설하는 목표를 둘러싸고 26개 주요 지표를 제시하고 전면 지능 속에서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개척할 것입니다. 흥룡강성 량해령 성장은 습금형 정석의 중요한 당부를 명심하고 신시대 동북 전면 지능의 전략적 배치를 전면 관찰하고 실속 있고 착실하게 그리고 실무적 조치를 통해 고품질 지능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강성을 건설하고 국가 발전 대국을 위해 흥룡강성은 더 큰 힘을 보탤 것입니다. 15차기는 전망계획기간, 홍룡강성은 산업진흥, 과학교육진흥, 농업진흥 등 12개 중점 임무에 착안하고 과학기술 혁신으로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선도하며 디지털진흥, 생물경제, 신소재 등 12개 전업급 특색 직접 산업단지를 육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우주,

0: 자체 대세를 냈습니다. 신주 23호는 5월 24일 23시 08분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5월 23일 중국 유인 우주 프로젝트 대변인 장성판은 임무에 대한 전제적 배치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북경 시간으로 5월 24일 23시 08분 신주 23호 유인 우주선을 발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행 승무조는 주양주, 장지원, 려가영 등 3명 우주 비행사로 구성되며 주양주가 지령장직을 맡게 됩니다. 새 우주 비행사는 비행공정사, 우주비행조종사, 탑재물, 조작전문가로 배치되어 우리나라 현역 우주비행사의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아우르는 조합입니다. 이번 신주 23호 승무조 구성은 뚜렷한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지령장인 주양주는 제3기 우주비행사 출신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유인비행 지령장을 맡은 우주비행공정사입니다. 주양주는 앞서 신주 16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궤도상 경험이 풍부합니다. 우주비행사 장지원 역시 제3기 우주비행사로 공군비행사 출신이며 이번이 첫 우주비행입니다. 려가영은 제4기 우주비행사로 우리나라 최초로 궤도비행 임무를 수행하는 제4기 우주비행사이자 최초의 여성 탑재물 조작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중국 우주정거장에 입주하는 첫 향항 출신 우주비행사이기도 합니다. 이번 우주비행 임무는 새로운 기술 간 배치, 다원화된 직무 분업이 어우러져 독특한 우세를 자랑합니다. 우주비행사 간담회에서 지령장 주양주는 우리는 각기 다른 세 조각의 퍼즐 같고 서로가 잘 맞물려 가장 힘 있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양주 지령장은 세 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이번 임무를 함께 잘 완수해낼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장지원 우주비행사는 다양한 조합은 우리 유인 우주 프로그램이 성숙해졌고 자신감을 갖추다는 증표라고 말했습니다. 장지원 우주비행사는 멀지 않아 더 많은 첫 도전, 더 많은 새로운 얼굴들이 합류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려가영 우주비행사는 꿈은 멀지 않고 출신을 따지지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삶을 사랑하며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간다면 모두가 함께 조국의 지혜와 힘을 보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이 언제든지 든든한 뒷심이 되어주기 때문에 누구든 자신만의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이번 신주 23호 유인 우주비행 임무는 우주정거장 응용과 발전 단계의 7번째 유인 비행 임무이자 유인 우주 프로젝트 전체의 40번째 비행 임무입니다. 장성파 대변인은 승무조 중 한 명의 우주비행사가 1년 장기 궤도 체류 시험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중국 최초의 우주 내 인체 연구 프로그램을 가동해 우주비행사의 장기 체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확보하고 임무 수행 경험을 축적하며 장기 비행 건강 보장 능력을 검증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장정파 대변인은 또 우주선은 궤도 진입 후 자율 신속 도킹 모드를 채택해 전화 핵심 모듈에 방사형 포드에 도킹하고 3선 3실 조합체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선 로켓 비행 제품 품질은 통제 범위 내에 있고 승무조 상태는 량화하며 지상 시스템 설비 운영은 안정적이고 우주정거장 조합체 상태도 정상적이어서 발사 임무 수행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입니다.
1: 향항특별행정구 첫 우주비행사 려가영이 신조 23호 요인 비행 임무에 참가했습니다. 향항 각기는 이는 향항 과학기술 실력과 인재 비축에 대한 국가의 충분한 인정이고 향항이 항공 우주 분야에서 국가 발전 대국에 용납하고 이를 위해 봉사는 생동한 실천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향항특별행정구 전국총력 호검강위원은 이는 전체 향항 시민의 영광이자 한나라 두 제도 하에서 향항과 국가가 한마음으로 동행하고 혈맥이 연결된 하나의 생동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향항 여성 우주비행사의 입선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향항의 발전, 향항 청년의 성장을 시종 염두에 두고 있는 중앙정부가 향항 동포를 국가 중대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국가 발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음을 보여줍니다. 향항특별행정구 전국인대 대표이며 향항 교육사업 종사자 련합회 주석인 황금량은 이는 향항이 국가 우주비행사업에 깊이 참여하는 중요한 리정표라고 인정했습니다. 국가가 향항의 탑재물 조작 전문가를 선발하고 우주로 진출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한나라 두 제도의 우세를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향항에 대한 조국의 이 두터운 사랑과 신뢰를 우리는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향항 우주비행사가 우주에 출정하는 것은 향항 청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향항을 사랑하며 과학혁신에 투신하는 생동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향양대학 학생 리명택은 려가영의 경력은 도

0: 많은 향한 젊은이들이 과학기술 사업에 뛰어들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한대학을 졸업한 료가영이 국가 우주비행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학우들에 있어서도 영광입니다. 료가영의 용기와 의지력은 더 많은 향한 젊은이들이 과학기술 사업에 뛰어들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1: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무역장관회의가 23일 강소성 소주시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의는 소주 선언을 발표하고 향후 10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서비스업 발전에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21개 경제체 대표가 모두 참가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관찰원, 세계무역기구, 유엔무역발전회의 등 국제기구 책임자들이 초청에 응해 참가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설과 공동번영을 추진하자를 주제로 한 이번 회의는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역과 다자 경제무역 질서를 구축하고 혁신적이고 활기찬 무역투자 협력이 새 동력을 창출하는 등 두 가지 의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나누었습니다. 중국 상무부 왕문도 부장은 이번 회에서 공동성명 한 건을 발표하고 심판 서비스업 로정도를 비준하고 1 플러스 1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비준한 새로운 로정도는 향후 10년간의 서비스업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각 경제체마다 8대 분야 협력에 집중해 서비스업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혁신과 개혁을 추진하고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서비스 무역 투자 제도 환경을 공동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왕문도 부장은 각 측은 지역 무역 디지털 협력 기본 문서를 둘러싸고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전자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전자선하증권, 전자령수증 등 전자무역 문서의 다국 간 상호 인정을 촉진하며 국경 간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협력을 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각 경제체마다 녹색 저탄소 전환을 추진해 환경과 관련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실용적이고 강력한 조치로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0: 당면 강한 병원은 밀수학의 핵심 단계에 처했습니다. 련을 내린 피로 허북성 향문 지역 곳곳에는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밀이 남아있습니다. 지역 농기계 부문의 조율로 22일 새벽 사천성에서 타지역 곡물수확 작업 중이던 향문 출신 농기계사 황범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기계수 8명을 이끌고 고향으로 천리길을 달려 밀수학 구조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사천 광안에서 출발한 구조대 차량 행렬은 새벽 2시 목적지까지 240km를 남겨두고 있었고 새벽 5시가 되어 첫 수화기가 호북 형문시 사양현 마량진에 도착했습니다. 행렬 선두를 달린 것은 형문 토박이 황범 씨였습니다. 일기 예보상 23일 밤부터 비가 온다고 했으니 수확 가능한 시간은 이틀도 채 안 됩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앞장에 선 콤바인 수확기 5대가 대형 농가 요명봉의 1,500무 밀밭으로 줄지어 진입했습니다. 요명봉 씨는 5월 중순 밀이 다 익었는데 하필 비가 내려 링근 말과 진을 다 뒤져도 수확기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며 그때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5월 21일 요명봉 씨는 어려운 상황을 형문 농기계 부문에 알렸습니다. 부문 관계자는 사천 광안에서 타지 수확 중이던 농기계수 황범 씨에게 연락했고 황범 씨는 같은 일을 하고 있던 사천 흥룡강 안위등지의 지인 8명을 즉각 불러모아 꼬박 15시간을 달려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황범 씨는 지인들과 함께 고향으로 와 비 오기 전 이틀 사이를 이용해 최대한 많이 수확하고 알곡 한 톨이라도 더 곳간에 채워놓고 싶었다고 표했습니다. 올해 37세, 18년 경력의 베테랑 농기계수인 황범 씨는 고향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농기계수 왕대보 씨도 그의 이런 생각에 감화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왕대보 씨는 황범이 자기 고향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달려왔고 우리 고향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도 분명히 따라 나섰을 것이라며 서로 그렇게 돕고 힘 닿는 데까지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확기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황금빛 밀들이 트럭에 쉴 새 없이 실리는 걸 지켜보며 요명봉 씨는 가슴에 짓눌렸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전 알곡들이 곳간에 들어갈 수 있어 요명봉 씨는 그야말로 한시름을 놓게 되었습니다. 요명봉 씨는 전국 각지의 농기계수들이 어깨 겪고 밀을 수확해준 덕분에 몇백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1: 간추린 공연 뉴스입니다. 상무부가 23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외자기업 보유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보유량은 53만 개 이상에 달하고 외자 보유량은 3조 6천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한편 대다수 기존 외자기업들이 계속해 중국 시장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0: 국가 홍수 방지 가뭄 대처 총지휘부가 23일 허북과 중경에 대해 홍수 방지 4급 비상 대응을 가동하고 호남에 대한 홍수 방지 4급 비상 대응을 계속해 요지했습니다. 국가 홍수 방지 가뭄 대처 총지휘부 办公실은 허북의 실무 소조를 파견해 홍수 방지 사업을 협조하고 지도했습니다.
1: 최근 광서, 료주 등지에서 발생한 지진, 홍수, 침수 등 재해 응급 처리와 재해 구조 사업 수요를 감안해 국가재해방지 저감구조위원회 办公실 비상관리부가 23일 국가식량 물자비축국과 함께 중앙재해구조 물자 5천 건을 광서에 추가 조달했습니다.
0: 지금까지 2026년도 중국 영화 흥행 수익이 15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올 시즌 이후 영화 시장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편의 영화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편 료식업과 관광, 숙박 소비 등 전반 산업사슬 생산액을 2,250억 원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1: 전국 첫 지역성 도시 축구 리그인 동북 슈퍼리그가 23일 저녁 료닝 심양, 길림 장춘, 흥룡강 할빈, 내몽골 후코트에서 동시에 막을 올렸습니다. 4개 성과 자치구가 함께 주최하는 대중체육경기로서 동북 슈퍼리그의 첫 경기 관람 인수는 약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월까지 지속되는 이번 경기는 동북 지역의 문화, 관광, 체육, 상업의 협동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 것입니다.
0: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예가 23일 당면 협상 핵심은 강요된 전쟁을 끝내는 것이며 핵 문제는 잠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란과 미국은 량예각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바가예 대변인은 현 단계 협상에서 핵 문제와 제재를 해제하는 세부 사항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란은 제재 해제, 특히 동결한 자산을 풀어놓는 등 요구를 제기하고 14개 량예각서에 명확히 밝혔다고 표했습니다. 바가예 대변인은 지난 한 주간 쌍방은 의견 일치를 가져오고 현재 량예각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23일 오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미국과 이란이 합의 한계를 기본상 달성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곧 개방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합의는 미국과 이란 관련 이슬람 국가의 최종 조율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하고 협상 최종 단계와 세부 사항을 논의한 후 발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한미국 관원은 전쟁을 마무리할 때 대한 합의를 곧 달성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현재 쌍방의 쟁점은 주로 관공 조항의 화수로 있습니다. 한편 미국 대통령은 협상을 거부하고 이란에 대해 새 라운드 공격을 명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이 23일 전한 데 따르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밤 집권연맹의 각 정당 지도사들과 안전부문 책임자들을 소집해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의 협의를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관련 협의 조건이 이스라엘에 매우 불리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연구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세계 100년 변국 중의 핵심 역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수석 시간에는 갈등을 겪고 있는 영국 정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정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우선 정치적 차원에서 부패 척결 투쟁을 진행하자. 2021년 1월 22일.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절록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나는 우선 정치적 차원에서 부패 척결 투쟁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는데 여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구가 포함됩니다. 첫째로 부패 문제는 당의 집권 토대에 대한 파괴력이 가장 크고 살상력이 가장 큰 문제이며 가장 쉽게 정권이 전복당할 수 있는 문제로서 우리 당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부패 척결 투쟁은 절대 질 수도 없고 져서는 안 되는 중대한 정치적 투쟁이며 우리는 이 투쟁에서 반드시 결전을 벌여 결승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정치 생태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적으로 견지해온 명확한 정치적 입장이고 당의 성격과 취지를 견지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며 당이 자기 혁명을 추진하는 데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잘 틀어주어야 하는 중대한 정치적 과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당의 부패 척결의 기치를 분명히 내세우고 당내에서 부패 분자들의 설 자리를 없애야 합니다. 셋째로 정치적 부패는 가장 큰 부패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당내의 정치적 우환을 없애고 당내의 리익 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의 권력을 찬탈하거나 당의 지도 간부가 그들의 대리인이 되거나 지어는 스스로 리익 집단을 형성한다면 홍색 강사는 그 본색을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민심은 가장 큰 정치입니다. 인민 대중은 부패를 가장 증오하기에 수많은 부패 분자들의 미움을 사지 않으면 14억 인민의 미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보나 민심 향배의 차원에서 보나 이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풍을 바로잡고 기강을 세우고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통하여 계속 당심, 군심, 민심을 결집시키고 당의 집권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다섯째로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은 영원히 수행해 나가야 할 과제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쇠를 잡으면 흔적을 남기고 돌을 밟으면 자국을 남기는 강인한 의지와 신념으로 이 난관 돌파전, 지구전을 잘 치름으로써 당이 청렴 결백한 정치적 본성을 영원히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에 있어서 정치적 판단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국가의 정치 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하며 각종 부패 문제의 정치적 본질과 정치적 위해성을 깊이 인식하고 행위의 옳고 그름을 똑똑히 분별하며 위험과 도전을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홍색 강산이 영원히 본색을 유지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치적 리해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에 관한 당중앙의 정신을 정치적으로 철저하고 확실하게 리해하고 전면적인 종엄치당에 관한 당중앙의 중대 방침, 중대 원칙, 중점 과업의 정치적 내포를 확실히 파악하며 자각적으로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당중앙이 제시한 정치적 방향과 확정한 전진 조선에 따라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을 전개하며 언제나 당중앙의 요구와 기준에 비추어 제때에 편차를 바로잡으며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100년 변국 중의 핵심 역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초여름의 북경이 전 세계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습은평 주석의 조정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기간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양자 관계와 공동 관심하는 중대한 국제 문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진행하고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러시아 각계와 여러 나라 인사들은 이번 회담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정상이 중도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청사진을 그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은 중도 재분야의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불안정한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을 주입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양국 간 진선 협력의 길은 갈수록 넓어질 것입니다. 회담에서 습근평 주석은 중로 양국 관계가 한 차원 더 격성하고 더 단단하며 집착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개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친애하는 법 그리고 하루 못 보니 3년이 지난 것 같다는 말로 습근평 주석과의 우정을 표현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진선적 소통과 깊이 있는 교류는 러시아 각계 인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습니다. 러시아 정치정보센터 주임 알렉세이 무희는 양국 정상 간의 진지한 우정은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고 동력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이후 습은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빈번한 왕래를 유지하고 40회 이상 대면했습니다. 이번에 양국 정상은 선으로 소범위 회담과 대범위 회담을 개최하고 쌍방의 장원한 견지에 착안해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앞으로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확고한 염원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무희는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상호 신뢰의 기반을 더 튼튼히 다질 것이고 양국 정상이 양국 간 진선 협력의 길을 더 확고하게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로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과 중도 설린친선협력조약 체결 25주년입니다. 러시아 외교부 외교학원 전문가 블라디미르 네즈나도프는 양국 정상의 전략적 인도하에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격성하고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정치적 신뢰와 전략적 협력을 가일성 심화하고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는 데 강대한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회담 기간 양국 정상은 중도 설린친선 협력 조약을 연기한다고 선포하고 포괄적 전략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설린친선 협력을 심화할 때 관한 양국 간 공동성명을 체결하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러시아 매체는 회담 성과가 심오한 이의가 있다며 빗바람을 견디어낸 양국 관계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원 글로벌 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중국 정치와 경제부문 주임 세르게이 루코니는 공동성명의 체결과 중도 설린 친선 협력 조약의 연기는 쌍방의 협력 예비를 한층 더 발굴하고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고품질 발전에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원 중국과 현대아시아연구소 연구원 테레시 마마하토프는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전략적 배치를 했으며 양국 정상의 인도하에 양국은 계속해 상호를 성취시키는 좋은 동반자가 되고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끊임없이 열어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고품질의 호혜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정상회담 기간 제10회 중도 박람회가 중국 할빈에서 열렸습니다. 전시관내에 진열한 풍부한 상품, 상담을 진행하는 바이어들, 그리고 잇따라 체결한 주문 등은 중도 호혜 협력의 생동한 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회담 기간 양국 정상이 경제무역과 교육, 과학기술 등 영역에 중요한 상무협력 문건을 달성하는 것을 증견함으로써 양국 간 고품질의 호혜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양국 간 성과문서 목록은 규모와 분야를 끊임없이 확장하는 양국 간 실무협력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극동연방대학 동방학원 부교수 안드레이 코지네츠는 경제무역과 물류,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협력이 갈수록 질적으로 승격하고 양국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더 잘 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래 중국과 러시아는 여러 분야의 협력을 끊임없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했습니다. 양자간 무역액은 연 3년간 2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인공지능, 녹색 저탄소, 생물기술 등 신흥 영역의 협력이 줄기차게 흥기하면서 상무협력의 튼튼한 기반과 거대한 예비를 과시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국제대학 부교수 테시아 말문토바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기회를 빌어 여러 영역을 포괄한 협력 성과 문건을 체결한 데 대해 인상이 깊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쌍방이 협력 공간을 한층 더 넓히고 새로운 협력 성장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으며 양국 관계가 더 정원한 단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기점이 될 것입니다. 인문 교류는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유대입니다. 회담 기간 양국 지도자는 제10차 국가급 주제의 해인 중국-러시아 교육의 해 개막식에 공동 참석했습니다. 개막식 축사에서 습근정 주석은 교육은 국가 간 민심을 연결하고 진선을 전승하는 중요한 교량이며 당대의 공을 세우고 전추의 혜택을 가져다주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공립인문대학 공자학원 러시아 측 원장인 타라스는 이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브첸코는 2013년
러시아를 방문하는 기간 습관형 수석이 러시아 중국어 학자와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 그리고 언론 대표를 접견할 때 다행히 참여했다며 교육 분야의 상무 협력과 인문 교류에 대한 습근평 주석의 중시와 배려가 기억에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브 첸코는 양국 간 교육의 해를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이 청년 교류와 사생 방문, 학교 간 협력을 교량으로 삼고 관계를 한층 더 밀접히하며 양국 간 진선적 사회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진선평화발전위원회 러시아 측 주석인 보리스 디도프는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양국 간 인문교류는 양국 국민의 상호 리를 한층 더 증진하고 진선과 우정을 다지며 세대적 진선의 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다 더 공정한 국제관계 체계를 공동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 기간 습근평 주석은 세계 100년 변국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관건적인 항구한 힘이라고 제기하고 양국은 책임 있는 대국의 사명과 책임을 확고히 履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드넓은 견지에서 상무협력에 대해 일련의 중요한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여러 나라 인사들의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 극동연방대학학자 마리나 드미트리예바는 당면 혼잡한 국제정세하에서 양국 간 협력은 불안정한 정세에 안정적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시 지식협회 주석 알렉세이 아프도니는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사무에서 조율과 협력을 갈증 심하고 지역과 글로벌 안정에 더 많은 확실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 기간 쌍방이 세계의 다국화와 신형의 국제관계를 창도할 때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국제사회는 이를 깊이 주목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 정치학자 쿠바네치벡 타이바르티에프는 공동성명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이견 상의와 분쟁을 해결하고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브라질 중의원 연구전략변론센터 고문 페드로 올리베이라는 이처럼 중요한 문건은 대화와 소통, 조율과 협력으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적극적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상회담 과정에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가 글로벌 남방을 단결하고 글로벌 운영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한 후 글로벌 남방 국가 전문가와 학자들 속에서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케냐 국제문제학자 레미 무라쿠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기사국이자 세계 중요한 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광범한 발전도상국의 외교 발언권을 제고하고 경제 다원화 발전을 실현하며 전략적 자주를 증강하는 데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중동전략연구와 국가안전론단 집행주임 압둘 무흐디 무타웨이는 글로벌 남방국가의 단결을 촉진하는 데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협력이 극히 중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쿠바 국제정치연구센터 중국문제 전문가 에두 아르도 레가라도는 정상회담 기간 습근평 주석이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국가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 중국과 러시아 간 조율과 협력을 밀접히 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다자간 기틀에서 협력을 심하고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적극적 역할을 발휘하며 글로벌 다국화 발전을

0: 추진하는데 중요한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러시아 신문사는 사설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 상무협력은 양국의 행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적극 개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손을 잡고 더 공정한 국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가 괄목하는 성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4: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계속해서 뉴스 주도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등을 겪고 있는 영국 정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5: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영국 그레이트 맨체스터의 앤디 버넘 시장이 열전에 잉글랜드 마크필드 선거구의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레이버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영국 수상 경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재 영국 수상 경선이 치열한 각축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올 5월 초 지방선거에서 역사적 참패를 당한 레이버당은 전국 득표율이 1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스 스트리틴 보건장관은 스타머 정부가 비전이 부족하고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사임을 선고했습니다. 레이버당 의원 중 70명은 스타머 수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레이버당 전 대표인 에드 밀레반트는 레이버당이 내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타머에게 퇴임 시간표를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리트는 16일 레이버당이 당수 선거를 치르면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여론조사기관인 유고브에 따르면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버넘은 현재 인기가 가장 큰 레이버당 정치인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영국 주간지 뉴딜치가에 따르면 레이버당 내 각 파벌은 스타머에 대한 적대감에서 일치 단결을 이루었다고 표했습니다. 이 같은 각축전은 레이버당이라는 이 큰 배 자체의 룡골이 이미 녹슬고 부식됐음을 반영합니다. 지방선거 결과 개혁당 득표율이 26%, 녹색당은 18%, 보수당은 17%, 레이버당은 17%, 자유민주당은 16%였습니다. 이를 통해 영국 대당의 통합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음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0: 로이터 통신은 이는 한 세기 동안 영국 정치의 가장 큰 전환 중 하나를 대표한다고 표했습니다. 좌익과 우익, 중도파를 수용할 수 있었던 네이버당의 빅텐트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북방의 블루칼라 유권자들은 레이버당은 우유 1파인트, 빵 1파운드가 얼마인지 전혀 모른다고 분노했을 때 레이버당의 원생 대표성은 이미 위태로워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자유당의 전례가 눈앞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보수당과 함께 영국 양당 구도를 다졌던 100년 대당인 자유당은 대표성과 내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1920년대에 변두리 정당으로 급속히 추락했습니다. 레이버당이 바로 당시 자유당을 대체한 후발주자였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버넘이 집권하더라도 그가 주장하는 에너지 공유, 선거제도 개혁이 레이버당의 구조적 쇠락을 역전할 수 있을지 답은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위기는 심원한 영향을 갖습니다. 영국 국가 차원의 발전 곤경은 결코 하루의 추이가 아니며 집권당을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 고속철 2호선은 바로 이 같은 국정운영 난국의 축소판입니다. 레이버당이 2009년에 발표한 국가급 전략 프로젝트는 보수당이 북단 프로젝트를 취소한 후 레이버당이 거듭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전면 운영이 이미 본색이 40년대 초로 연기되고 원가가 최고 1027억 파운드로 치솟았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 교통 대신 하이디 알렉산더는 역대 정부가 만든 슬로우 모션 교통사고라고 찍어냈습니다. 영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곤경에 빠졌습니다. 영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6년 1월 국내 생산 총액의 전월 대비 증가폭이 0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영국 경제 성장률이 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과 중동의 정세가 불안정한 충격을 받고 내부의 에너지 위기와 재정 적자의 압력을 받는 등 구조적 난제는 조타수를 바꾼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침체, 높은 통화, 치안 악화, 항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거 주기를 뛰어넘는 정치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점은 바로 현재 영국 정당 정치가 가장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내였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4: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네, 와이파이가 기억력을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정말일까? 네, 이런 견해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와이파이 신호가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연구는 없습니다. 와이파이 공유기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선은 비전리 방사선에 속합니다. 이런 방사선의 에너지는 매우 낮으며 X선이나 CT에서 발생하는 전리 방사선처럼 인체 세포나 DNA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상생활에서 와이파이 공유기가 방출하는 방선 강도는 국가에서 규정한 안전 한계치보다 훨씬 낮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현재 이 강도의 비전리 방사선이 인간의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엄격한 과학적 연구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김시린 씨의 글 스케이트를 탈 때마다를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정조지와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마음을 여는 열린 질문이 있다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연변가사협회 회원이고 아동문학작가인 최길록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네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부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중대한 개혁 조치들은 전 국면에 영향 줄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 업무 기조를 견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서도 착실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선립 후파의 원칙에 중시를 돌려 전략적으로 과감하게 진취하고 전술적으로 온당하게 추진하며 개혁의 절수를 잘 파악하고 개혁의 위험을 통제해야 합니다. 일부 개혁은 복잡한 리익관계를 건드리기 때문에 진취의식, 기회의식,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적합하지 않은 리익구조를 과감하게 타파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방법과 책략을 강구하여 개혁 과정에 부딪히는 모순과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 간의 연동을 견지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이 심층적으로 추진될수록 더 많은 난관에 봉착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군대와 지방 각 측은 응분의 책임을 다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개혁의 애로사항과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과 단위는 대국관념을 강화하고 전반적 리익, 총체적 리익, 장관 리익을 도모하여 국가가 전반을 위해 복무하고 요소가 체계에 복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 간의 협상과 연결을 강화해야 하는 바 주요 책임 단위는 능동적으로 일을 성취하고 참여 단위는 적극 협력하여 직책 분담에 따라 재반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각 방면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동원하고 발휘시키는 데 중시를 돌리고 의견과 건의를 널리 수렴하여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는 지혜와 힘을 최대한 결집시켜야 합니다. 계속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관근은 당에 있고 사람에게 있으며 종림을 떠올릴 수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 동거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전반적 국면과 전략에 착안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향상시킬 때 대하여 중대한 포치를 내리고 상시와 교육, 특히 기본 교육 기제를 완비하고 조문 훈련과 실천 단련을 강화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하며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결책과 포치를 결연히 관찰 실시함으로써 간부 대우의 능력 건설에서 새로운 진전과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전반적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능력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기초입니다. 우리 당은 시종 간부의 능력 향상을 중시하고 강화해 왔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정석에는 간부 능력 건설을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업에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틀어주었으며 무엇 때문에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어떻게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한 논술을 제기하여 간부 능력 건설에서의 방향성과 근본성을 띈 중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처명하고 지도 간부의 학습 여부와 능력의 요물은 자기만의 일이 아닌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에 관계되는 대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종아민족의 위대한 봉이 관건적인 시기에 접어든 현재의 간부 대우의 능력 향상을 잘 틀어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기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절박해졌습니다. 우리 당이 신시대의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에 있어서의 관건입니다.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현대화 발전의 흐름에 순응하여 습근평 정서기는 전당적인 대학습을 조직할 것을 호소하면서 전당 동지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을 힘써 향상시키고 한시도 늦추지 말고 꾸준히 향상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근평 정석이 간곡한 가르침과 깊은 기대는 당문과 간부들이 내실을 튼튼히 다지고 재능을 키우도록 크게 고무했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선 이후 지속적인 리론 무장과 엄격한 실천 단련을 통해 각급 간부들은 리상과 신념이 더 확고해지고 능력과 자질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간부 대원은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기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광범한 간부들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재반 분야와 경제 건설, 과학기술 혁신, 빈곤 퇴치, 난관 돌파, 향촌진흥, 전염병 예방 통제, 홍수 방지 및 재해 구조 등 중대한 사업에서 앞장서서 과감하게 총임을 떠매고 대담하게 사과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며 당과 국가의 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함으로써 대오 차원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튼튼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0: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전망해 보면 우리가 대처해야 할 위험과 도전, 해결해야 할 모순과 문제,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장애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복잡해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더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약한 어깨로는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없듯이 지식이 부족하고 시야가 높지 못하고 능력이 강하지 못하면 점차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지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너와 나와 그리고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김시린 씨의 글 스케이트를 탈 때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쏜살처럼 지나간다더니 나도 어느덧 60세를 넘긴 노년기에 들어섰다. 생활 형편이 편하면서 나도 남들과 같이 각종 무료 운동 시설을 찾아다녔다.

다니며 신체 단련을 하고 있다. 몸을 단련하면 몸과 마음이 개운해지고 유쾌하다. 그런데 겨울철 스케이트를 탈 때면 지금도 알지 못할 낯선 친척에게서 얻었던 스케이트를 생각하며 그분에 대한 진한 그리움이 밀려온다.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 50여 년 전 내가 12살쯤 되던 지난 세기 70년대 중반쯤이었다. 큰 형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월급쟁이가 되어 올해 가난 때문에 자주 뵙지 못했던 용정 외삼촌을 찾아서 가보라고 어머니에게 차비와 용돈을 대주었다. 어머니와 큰 형님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우리 집이는 왕청에서 기차를 타고 도문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다시 기차를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다. 나는 기차를 타보고 싶은 마음에 꼭 따라가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예전에도 둘째 형님이 북경에 갈 때 따라가려 했지만 마을 끝 다리에서 쫓겨난 아픈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터였다. 나는 어머니에게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졸랐다. 어머니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지만 나는 몇 번이고 떼를 썼다. 옷은 형님들이 입다 버린 낡은 옷분들이었고 그런 꼴로 친척집에 가는 것은 어머님도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떠나는 날 버스에 오르려는 나를 큰 형님이 쫓아내 결국 오르지 못했다. 그런데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기차를 타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버스가 떠난 뒤 나는 왕청역으로 가는 산길을 다름박질했다. 역에 도착하니 다행히 기차가 오기 전이었다. 대합실은 사람들로 붐볐고 나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숨죽여 어머니 일행을 찾았다. 큰 형님 눈을 피해서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엄마라고 부르사 어머님은 무척 놀라면서 내 얼굴에 땀을 닦아주셨다. 큰 형님은 나를 집에 돌아가라고 윽박질렀지만 어머니가 한사코 따라 나서는 나를 뛰놓기 난처했는지 결국 허락하여 나도 기차에 오를 수 있었다. 도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웠다. 큰 아주머니가 나에게 새 옷을 사입히고 리발관에서 머리를 깎아주었다. 밤이 되면 자주 정선되던 시골에서 자란 나는 밝은 전등 아래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가지를 처음 구경했다. 백화상점과 리발관 그리고 불이 켜진 밤길은 내게 생전 처음 보는 환상적인 풍경이었다. 다음날 조양천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룡정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어머님이 교장인 외삼촌 집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자 옆에 있던 한 누나가 길을 안내해 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외삼촌 집에 도착했다. 나는 생전에 처음으로 도시의 외삼촌 집에서 며칠을 보냈다. 며칠 후 어머님을 따라 여러 친척 집을 다녔다. 그중 한 집에서 점심으로 들이장을 끓였는데 배고프던 시절이라 더욱 맛있게 먹었다.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밖에서 나가 놀았다. 그런데 그 집 헛간벽에 스케이트가 걸리는 것을 보았다. 너무나 갖고 싶었다. 집에 들어와 어머님께 스케이트를 달라고 조르자 어머님은 안 된다고 막아나섰다. 나는 울상을 지으며 계속 떼를 썼다. 집 주인분은 그게 우리 집 아들이 타는 것이라 마음대로 줄 수는 없다고 하셨지만 나는 계속 칭얼거렸다. 내가 하도 끈질기게 대를 쓰자 결국 그분은 애가 자꾸 욕심내니 어쩔 수가 없네 가져가거라 하셨다. 나는 바로 창고로 달려가 스케이트를 목에 걸었다. 그렇게 나에게 생긴 스케이트는 내 사랑이 되었고 나는 어릴 때부터 그 스케이트를 타며 실력을 다졌다. 지금 60이 넘어서도 얼음판을 날듯이 달릴 수 있는 것은 모두 그 스케이트 덕분이다. 스케이트를 탈 때마다 그때 일들이 떠오른다. 내 어머님의 면목으로 아들의 소중한 물건을 내준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오른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어떤 친척이 되는지도 나는 모른다. 지금 그분도 그분의 아들도 늙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후손이 있을 터이니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할머니 가문 쪽으로 추측해 연락해보았지만 다 죽은 사람들을 왜 자꾸 기억하냐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어머니 생전에 물어볼 것을 자일필 미루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통신과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찾아볼 길이 없었다. 결국 나는 어머님과 그분께 영원히 갚지 못할 마음의 빚을 지고 말았다.
친척 관계는 물질적 교환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굶주리던 시절, 가난한 나를 데리고 간 어머님께 친척들은 얼굴색 하나 변치 않고 귀한 음식을 대접했으며 도우기는 자식의 소중한 물건까지 내어주셨다. 그것은 린색함이 아닌 서로 통하는 따뜻한 인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 부모님과 그분들은 근면과 인정으로 그 시절 어렵던 가난을 이겨내셨고 덕분에 우리는 풍요로운 오늘날을 살고 있다. 나는 부모님과 그 세대 분들께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다시는 갚지 못할 그 빚을 생각하면 스케이트를 탈 때마다 그분들이 따뜻했던 인정이 무척 그리워진다. 이제라도 그분들의 소중한 인정 세계를 이어받아 친척과 모든 주위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뜻있는 삶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모님 세대분들께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일이라고 나는 마음에 새긴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운 동년을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장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정저지와 징디지와입니다. 우물정, 밑저, 갈지, 개구리와로 구성된 정저지와 징디지와는 우물 속의 개구리는 우물 테두리만은 하늘밖에 알지 못한다는 말로 겸문이 좁고 세상 물정이 어두우며 자고자대, 즉 스스로 자기를 지켜 세우며 잘난 체하고 교만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정저지화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장자는 가을 전에 죽어가는 벌레에게 얼음에 대한 화제를 논하지 말라, 여름 벌레는 얼음을 본 적 없으니 담론의 여지가 있겠는가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장자 추수에 실려있는 한편의 우화는 생물이 환경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리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매우 총명한 청개구리 한 마리가 버려진 작은 우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아무런 근심 없이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을거리는 풍성하고 더욱이 자기를 해칠 자도 없으니 그야말로 행복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 거북이 해안에 올라왔습니다. 바다 거북은 바다 생활에 몸이 건조함을 느꼈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다 거북은 육지를 다니며 해안가에 있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곳곳에 울창한 숲풀이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향기를 풍기고 있으며 벌과 나비들이 그 속을 날아가는가 하면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경치를 감상하던 바다 거북은 땅 위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때 우물 벽에 청개구리가 나타났습니다. 청개구리도 심심했던 차라 손님이 찾아온 것을 보고는 자신의 생활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 저희 집을 보세요. 매우 널찍하고 안에는 맑은 물도 있습니다. 우물가에는 랑간에서 몸을 단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오르내리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바다 거북은 머리를 끄덕이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볼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신난 청개구리는 자랑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제가 가장 신나는 것은 우물에서 수영하는 것인데 수영을 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또 우물 벽을 오르는 것도 매우 신나는 일입니다. 청개구리 열정에 감동을 받은 바다 거북은 우물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물에 들어가려는데 오른쪽 다리가 우물의 난간에 걸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다 거북은 무척 아쉬워하면서 청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바다를 본 적 있나요? 일망무지하고 아득히 멀어서 끝없는 바다 말입니다. 바다의 크기는 몇만 리나 되고 그곳에는 수천 수만 종의 고기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가뭄이 9년간 지속되어도 바닷물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모습이 아닐까요? 바다 거북의 말을 들은 청개구리는 크게 놀랐습니다. 청개구리의 상식으로는 바다가 얼마나 큰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개구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9년의 가뭄이 아니라 1년만 가뭄이 들어도 우물이 말라서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개구리는 자신의 식견이 너무 짧았음을 알고 창피한 나머지 우물 속으로 숨고 말았습니다. 네, 정저지화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견문이 좁고 세상 물정이 어두우면서 자고자대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마음을 여는 열린 질문이 있다. 네, 피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 의사가 금연을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망가진 폐 사진을 좀 보세요. 이렇게 계속 담배를 태우시면 생명이 위험해요. 죽을 수 있다고요. 네, 의사는 자신의 표현이 지나친 줄 알지만 어찌되었건 환자의 행동이 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직면적 소통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담배를 더 피우도록 부추길 뿐입니다. 인간은 자유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도 상대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저항하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조언을 해주어도 고치지 않고 잔소리라면서 듣기 싫다니 말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괘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 어머니가 요즘 자녀에게 잔소리를 별로 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네, 전에는 독한 말투로 이 녀석아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겠어? 라고 했는데 요즘은 부드럽고 상냥한 말투로 아들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요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부드러운 말투는 잔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설득력이 있을까? 네,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말이라도 못되게 해야 같이 화를 낼 텐데 상대방이 부드럽게 이야기하니 화를 낼 수도 없고 우라만 쌓이게 되는 것이랍니다. 네,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변화에 대한 동기를 실려줘야 합니다. 네, 이럴 땐 강한 잔소리보다 열린 질문의 소통이 효과적입니다. 네, 열린 질문이 무엇인가? 아들, 공부 열심히 했어? 안 했어? 이는 질문이긴 하지만 닫힌 질문입니다. 아들, 요즘 공부하기가 어때? 집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네, 이것이 바로 열린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여보, 술 끊는다면서 어제 또 술 먹고 들어왔죠? 는 닫힌 질문입니다. 네, 여보, 술 끊기가 힘들죠? 술 끊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는 열린 질문입니다. 네, 이제 감이 좀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열린 질문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묻는 구조 때문에 저항이 적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마음이 열립니다. 술을 끊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술을 끊으려 해도 스트레스를 받으니 쉽지 않아라는 답이 나오고 술 대신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 반영되어 얻은 결론이라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몸의 장기를 이식하면 거부감이 있는 것처럼 남의 생각을 이식하는데도 네, 당연히 심리적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을 상대에게 이식해서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네, 스스로 답을 생각해서 변하도록 질문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가 열린 질문이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네, 빨리 변화시키고 싶은 조급함과 불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변화에는 꼭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네, 그대는 봄입니다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연변가사협회 회원이시고 아동문학작가인 최길록 선생님을 모시고 그의 창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저희 방송에 참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요즘 신체가 네, 조금 불편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2: 예, 덕분에 괜찮습니다. 아, 제가 비록 거기 병마로 고생하긴 하지만 오늘의 이 영광의 자리를 그 미룰 수는 없지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내 목소리가 성파를 타고 전국 조선족 그 분들께 그 알려진다는 것이 더없이 행복하고 다당도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거기 병마로 지금 목소리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그래서 거기 많은 그 사람들이 오는데 나서기 좀 꺼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 아프신 상황에서도 저희 방송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예전에 교원으로 일하셨고 또 연변 작가 협회에 가입하셔서 네, 글도 많이 쓰셨던데 네, 언제부터 네, 그 가사 창작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까?
2: 네, 저는 제 1차 조선족 가사 창작 박사에 참가하여 가사 창작에 대한 지식을 조금 배웠고 그 강습반이 끝나자 2차 가사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얼마 동안 가사 창작을 하다가 문학 창작에 전념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잠시 탈퇴하였다. 제가 쓴 동료 랑협이 동료제에서 3등 상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고 2021년 1월에 다시 연변 가사협회에 가입했습니다. 김광정 회장님께서 각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에 연변 가사협회는 그 어느 협회보다 대단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배움의 활무대입니다. 연변 가사협회에 몸을 담고서 저는 로맨에도 불타는 그 지역으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창작하는 정신을 배웠고 어르신들이 그 겸손성과 책임성도 배우면서 자신을 부단히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영광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왕 소수맛 방송국방은 연변 가사협회 수정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1: 네, 그럼 참고로 우리 집에 경사가 났네라는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 노래는 아주 흥겨운 노래인데 네,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 우리 집에 경사 났네는 이해하수 선생님이 작곡하시고 방송인 가수님이 불렀습니다. 이 가사는 결혼도 하지 않으려 하고 아이도 낳지 않으려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아이들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줄어듦에 따라 학교가 폐교되고 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교육 현장이 크게 변동되는 가슴 아픈 현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현실에서 놓고 볼 때 결혼과 생육은 중요한 인생 대상이고 한 나라의 중요한 대사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대학생 아들이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 기쁨을 쓰고 2절에서는 아들네 부부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오는 기쁨을 썼으며 경사나설을 반복해서 기쁨을 배로되게 하였습니다. 한면으로는 또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 세대들이 조금이나마 촉동받고 그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희망도 담았습니다.

0: 네, 그리고 그 개척자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무엇을 노래하셨습니까? 혹시 우리 민족들이 그 네, 연변 땅을 개척한 내용을 담으셨습니까?
1: 이 개척자의 노래는 리 하츠 선생님이 작곡하시고 김선희 가수님이 불렀습니다. 텔레비에서 전쟁으로 건물이 파괴되고 사람이 죽고 사람들은 집을 잃고 멀건 죽물마저 먹지 못하고 배를 골아야 하고 거기에 물도 바로 마실 수 없고 학교도 무너지고 그런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강대한 중국에 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를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이 땅에 뿌리를 박은 개척자들을 생각하게 되고 개척자들의 우뚝을 생각하게 되고 행복 속에서 행복을 모르는 젊은 세대들에게 오늘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넓은 품으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이 땅에서 더욱 분투하여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0: 네, 그 상처라는 노래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셨던데, 혹시 그 선생님의 인생을 노래한 작품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 저는 비교적 고독적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가난도, 육체도, 그리고 고독도 상처로 남지 않지만, 그런 것들은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토록 아픈 상처는 세월 가도 아물지 않고 가끔씩 자신을 괴롭히면서 삶의 질과 행복감을 떨어뜨렸습니다. 거기서 해탈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이 가사를 썼습니다.
0: 네, 요즘은 어떤 작품을 또 구상 중이신지 볼
1: 그리고
0: 수 있겠습니까?
1: 요즘 교원님의 행복이란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제자들 맺힌 한국 언어 다방에서 언어를 가졌는데, 이미 갈라진 지 32년이 되는 저한테 화상 통화를 했고,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감동되어 눈물이 나고 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가사에 좋은 곡을 붙여주신 작곡가 선생님들과 열심히 불러주신 가수님들, 그리고 아침들의 편곡해 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열심히 창작하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오래오래 불려질 가사를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합작으로 선생되는 노래가 그렇게 생명되게 긴 노래가 되기는 하늘의 별을 따기입니다. 그래도 실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열심히 창작하렵니다. 나의 가사로 된 노래가 얼마 못 가서 어느 날 세월의 뒤안길로 먼지처럼 사라진다 해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보냈다는 것으로 후회와 유감은 없을 것입니다.
0: 네, 끝곡으로 최길록 선생님이 작사한 노래 상처를 보내드리며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고 다음 프로도 계속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석금형 정수기가 산소성 심원현 탄광가스 폭발 사고에 종료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0: 상해시와 흥룡강성이 각기 현시의 고품질 발전 목표와 주요 목표 중점 조치를 공개했습니다.
1: 신조 23호 요인 우주선 발사 시점이 확정되고 우주 비행사 승무조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0: 이란이 이란과 미국 간 량해 각서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고 표하고 미국 트럼프는 합의를 기본상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 뉴스웨어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5월 20일 오후 7시 29분 산소성 장치시 심원현 산소통조그룹 요신욕탄업 요한회사 객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이 깊은 중시를 돌리고 종료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금형 총석이는 산소성 장치시 심원현의 단관 객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습금형 총석이는 총력을 기울여 부상자를 치료하고 과학적으로 수색 구조를 조직하며 사후 처리 작업을 잘하고 사고 원인을 교명하며 법에 따라 책임을 엄숙하게 추궁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석금형 정석이는 각지 각 부문은 사고 교훈을 섭취하고 안전 생산이라는 이 끈을 시종 조이며 각종 위험 부담과 우환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종돌하고 중대 특대 사고의 발생을 다루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면 장마철에 비상 당직을 강화하고 홍수 방지와 재해 구조 사업을 착실하게 잘해 이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 리강은 회시에서 인원 수색 작업, 부상자 치료, 사후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정보를 적시적이고 정확하게 발표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숙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안전생산위원회 방공실은 각지와 관련면의 안전생산 책임 관제를 강화하고 중점 업종과 분야의 안전 우환에 대한 조사와 정돈을 강화하며 중대 특대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방지하도록 지도하고 촉구해야 합니다. 석금형 총석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 중공장 정치국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장국정이 관련 부문 책임자들을 인솔해 현장에서 구조 등 작업을 지도했습니다. 산소성 당위원회와 성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현장에서 응급처리 작업을 지휘하고 산소성과 장치시는 보상자 치료, 현장 구조 등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구조 작업은 한창 중입니다.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 중공장 정치국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장국정이 당조항과 공무원을 대표해 23일 관련 부문 책임자들을 인솔해 산소성 장치시 심원현 탄광가스 폭발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리 사업을 지도했습니다. 장국정 부총리는 현장에 도착한 후 즉시 탄광사고 현장, 심원현 인민병원, 장치시 인민병원에 가서 구조인원, 기층 간부들에게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전달하고 부상자들에게 습금형 종속의 관심과 염려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지휘부에서 회를 열고 구조와 구급치료, 위로 사후 처리, 사고 조사 등을 연구 포착했습니다. 장국총 부총리는 습금형 종속기가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촛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사고 발생 후 중요한 지시를 내리고 부상자 치료와 과학적 수색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후 처리 작업을 잘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엄숙하게 추궁하고 사고 교훈을 깊이 섭취하며 각종 위험 부담과 우환을 깊이 있게 조사 정돈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리강 총리는 회시를 내리고 인원 수색 구조와 보상자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후 처리 작업을 잘하며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숙히 문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산소성과 각지 각 관련 측은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지시 회시 정신과 리강 총리의 요구를 단호히 관철하고 안전생산이라는 이 줄을 시종 단단히 조이며 안전생산 책임과 조치를 참답게 실시하고 중대 특대 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방지하고 억제해야 합니다. 장국총 부총리는 과학적으로 수색 구조하고 2차 인원 사상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긴 인원수를 철저히 파악하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도록 확보하며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부상으로 인한 장애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 사고조사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각지 각 관련 측은 불법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교정 위반 현상을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공무원 안전생산위원회 반공실과 각지는 안전생산 법규 위반 행위를 단호히 징벌하고 본질적 안전 수준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0: 5월 20일 오후 7시 29분 산서성 장치시 심은현 산서동주그룹 유신욕 석탄업 유한회사 갱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구조 작업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며 24일 새벽 구조 현장에서 정찰 로봇까지 투입되어 갱내 인원 수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부상자 128명에 대한 치료 작업도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식 발표회 현장에서 모든 참가자가 기립해 조난자들을 향해서 묵도했습니다. 장치시 당교원의 부석이며 시장인 진향양은 소식 발표회 전까지 산서통주그룹 류신욕 탄광가스 폭발 사고 조난자는 82명, 실종자는 2명, 부상자는 12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후 구조 작업은 신속히 펼쳐졌습니다. 전무 구조 인력 335명, 의료진 420명이 긴급 직결됐고 주변에 이동식 고압 산소실과 구급차 86대를 동원해 응급 구조, 의료 대응 등 관련 작업을 펼쳤습니다. 황금 구조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분초를 다투며 갱내 가칭 인원을 빠르게 수색하고 있습니다. 초보적 판단으로 사고 발생 탐광 기업에 중대한 불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실종자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치시 보건건강위원회 곽군척 주임에 따르면 현재 부상자에 대한 치료 작업은 중증 우선, 등급별 분류, 정밀 구급 원칙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자 124명을 모두 3급, 각급 병원으로 이동하고 면밀한 관찰과 적절한 처치를 진행했으며 중증 부상자 2명과 위중증 부상자 2명에 대해서는 전담팀과 맞춤형 치료 방안을 내오고 성과시 의료구조 전문가팀이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치료 중 부상자의 생체 징후는 안정적이고 병세가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증과 위중증 부상자 4명 모두 생명에 지장 없습니다. 사고 발생 후 장치시는 탄광 분해에 대해서 전면적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장치시 비상관리국 장문파 국장은 가스 배출 시스템과 안전감시 시스템, 환기 시스템과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검사, 지하모둔 갱도, 갱실, 채탄구역, 폐갱, 옛 채굴장 등에 대한 전면적 검사, 위험화학물질, 비탄광산업, 도로교통, 소방 등 중점 업종 분해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해서 위험부담과 안전우환정비 작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서통주그룹 유신욕 탄광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 국가보건건강위원회 관계자와 관련사와 국책임자들이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북경대학 인민병원 국가외상이학센터 외상중증과 중일우호병원 호흡과 등이 다학과 원격회를 조직했습니다. 또한 북경협화병원 호흡중증과 북경적수단병원 화상과 외상정형외과 전문의 3명이 현장에서 치료에 참가했습니다.
1: 최근 상해와 흥룡강정이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량완 출발을 둘러싸고 각기 특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상해와 흥룡강정은 현재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에 따라 고품질 발전의 주요 목표와 중요한 조치 등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상해시는 고품질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35년까지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사회주의 현대화 국제 대도시를 기본적으로 건설하는 목표를 향해 5대 중심 건설을 다그칩니다. 그리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고 새 발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봉사하며 고수준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이민 도시 건설을 힘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해시 공정시장은 습금형 종속이 당부를 명계하고 독의 대국 의식에 따라 네 가지 배치를 견제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손들어 하고 개혁 개방을 동력으로 삼고 국가 중대 전략을 견인하려 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의 현대화를 보장하고 한 장의 총사진을 끝까지 구려나갈 것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단호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 부동히 실천하며 종국식 현대화에서 선도적 역할과 시범적 선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입니다. 향후 5년간 상해시는 경제 총량을 계속 확대하고 국제 경제 중심 지위를 승격시키는 한편 금융시장, 제품, 기구, 기초시설 체계를 보완하고 국제금융중심의 경쟁력과 영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국제무역 중심의 질적 향상과 승격을 추진하고 첨단 항공, 소비업을 힘써 육성할 것입니다. 국제과학기술 혁신 중심의 원천 기능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전사회 연구개발지출을 GDP 대비 5% 이상 향상시키며 신질 생산력을 다그쳐 육성하고 혁신 동력을 산업 동력으로 조환시킬 것입니다. 민생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관리 현대화 수준을 높여 장래시 경제사회 발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입니다. 15차기는 전망계획 기간, 흥룡강성은 발전질이 더 높고 산업구조가 더 뛰어나고 생태환경이 더 좋고 이민생활이 더 행복하며 국가안전요지능력이 더 강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성을 건설하는 목표를 둘러싸고 26개 주요 지표를 제시하고 전면 지능 속에서 고품질 발전의 새 국면을 개척할 것입니다. 흥룡강성 량해령 성장은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당부를 명심하고 신시대 동북 전면 지능의 전략적 배치를 전면 관찰하고 실속 있고 착실하게 그리고 실무적 조치를 통해 고품질 지능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강성을 건설하고 국가 발전 대국을 위해 흥룡 강성은 더 큰 힘을 보탤 것입니다. 15차기는 전망 계획 기간 흥룡 강성은 산업진흥, 과학교육진흥, 농업진흥 등 12개 중점 임무에 착안하고 과학기술 혁신으로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선도하며 디지털진흥, 생물경제, 신소재 등 12개 전업급 특색 직접 산업단지를 육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우주, 고급 장비, 신에너지 등을 신흥기간 산업으로 육성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생태우선, 녹색 발전을 견제하고 녹수 총산과 빙설 천지를 금산, 은산으로 도잘 전환시키기 위해 힘도할 것입니다.
0: 신주 23호 유인 비행 임무 관련 소식 발표회가 23일 조천 위성 발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신주 23호는 5월 24일 23시 08분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5월 23일 중국 유인 우주 프로젝트 대변인 장정판은 임무에 대한 전제적 배치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북경 시간으로 5월 24일 23시 08분 신주 23호 유인 우주선을 발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행 승무조는 주양주, 장지원, 려가영 등 3명 우주 비행사로 구성되며 주양주가 지령장직을 맡게 됩니다. 새 우주 비행사는

0: 탑재물 조작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중국 우주정거장에 입주하는 첫 현황 출신 우주비행사이기도 합니다. 이번 우주비행 임무는 새로운 기술관 배치, 다원화된 직무 분업이 어우러져 독특한 우세를 자랑합니다. 우주비행사 간담회에서 지령장 주양주는 우리는 각기 다른 세 조각의 퍼즐 같고 서로가 잘 맞물려 가장 힘 있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양주 지령장은 세 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이번 임무를 함께 잘 완수해낼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장지원 우주비행사는 다양한 조합은 우리 유인 우주 프로그램이 성숙해졌고 자신감을 갖추다는 증표라고 말했습니다. 장지원 우주비행사는 멀지 않아 더 많은 첫 도전, 더 많은 새로운 얼굴들이 합류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려가영 우주비행사는 꿈은 멀지 않고 출신을 따지지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삶을 사랑하며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간다면 모두가 함께 조국의 지혜와 힘을 보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이 언제든지 든든한 뒷심이 되어주기 때문에 누구든 자신만의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이번 신주 23호 유인 우주비행 임무는 우주정거장 응용과 발전 단계의 7번째 유인 비행 임무이자 유인 우주 프로젝트 전체의 40번째 비행 임무입니다. 장성파 대변인은 승무조 중 한 명의 우주비행사가 1년 장기 궤도 체류 시험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중국 최초의 우주 내 인체 연구 프로그램을 가동해 우주비행사의 장기 체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확보하고 임무 수행 경험을 축적하며 장기 비행 건강 보장 능력을 검증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장정파 대변인은 또 우주선은 궤도 진입 후 자율 신속 도킹 모드를 채택해 전화 핵심 모듈의 방사형 포드에 도킹하고 3선 3실 조합체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선 로켓 비행 제품 품질은 통제 범위 내에 있고 승무조 상태는 량화하며 지상 시스템 설비 운영은 안정적이고 우주정거장 조합체 상태도 정상적이어서 발사 임무 수행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입니다.
1: 향항특별행정구 첫 우주비행사 려가용이 신조 23호 요인 비행 임무에 참가했습니다. 향한 각기는 이는 향한 과학기술 실력과 인재 비축에 대한 국가의 충분한 인정이고 향한이 항공 우주 분야에서 국가 발전 대국에 용납하고 이를 위해 봉사는 생동한 실천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향한 특별행정구 전국총력 호검강위원은 이는 전체 향한 시민의 영광이자 한나라 두 제도 하에서 향한과 국가가 한마음으로 동행하고 혈맥이 연결된 하나의 생동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향항 여성 우주비행사의 입선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향항의 발전, 향항 청년의 성장을 시종 염두에 두고 있는 중앙정부가 향항 동포를 국가 중대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국가 발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음을 보여줍니다. 향항특별행정구 전국인대 대표이며 향항교육사업 종사자 련합회 주석인 황금량은 이는 향항이 국가 우주비행사업에 깊이 참여하는 중요한 리정표라고 인정했습니다. 국가가 향항의 탑재물 조작 전문가를 선발하고 우주로 진출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한나라 두 제도의 우세를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향항에 대한 조국의 이 두터운 사랑과 신뢰를 우리는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향항 우주비행사가 우주에 출정하는 것은 향항 청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향항을 사랑하며 과학혁신에 투신하는 생동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향항대학 학생 리명택은 려가영의 경력은 더 많은 향항 젊은이들이 과학기술 사업에 뛰어들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항대학을 졸업한 려가영이 국가 우주비행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학우들에 있어서도 영광입니다. 려가영의 용기와 의지력은 더 많은 향항 젊은이들이 과학기술 사업에 뛰어들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0: 2026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무역장관회의가 23일 강소성 소주시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의는 소주 선언을 발표하고 향후 10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서비스업 발전에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21개 경제체 대표가 모두 참가했으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관찰원, 세계무역기구, 유엔무역발전회의 등 국제기구 책임자들이 초청에 응해 참가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설과 공동번영을 추진하자를 주제로 한 이번 회의는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역과 다자 경제무역 질서를 구축하고 혁신적이고 활기찬 무역투자협력에 새 동력을 창출하는 등 두 가지 이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나누었습니다. 중국 상무부 왕문도 부장은 이번 회에서 공동성명 한 건을 발표하고 심판 서비스업 로정도를 비준하고 1+1

0: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비준한 새로운 로정도는 향후 10년간의 서비스업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각 경제체마다 8대 분야 협력에 집중해 서비스업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혁신과 개혁을 추진하고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서비스 무역 투자 제도 환경을 공동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왕문도 부장은 각 측은 지역 무역 디지털 협력 기본 문서를 둘러싸고 깊이는 토론을 진행하고 전자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전자선하증권, 전자령수증 등 전자무역 문서의 다국 간 상호 인정을 촉진하며 국경 간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각 경제체마다 녹색 저탄소 전환을 추진해 환경과 관련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실용적이고 강력한 조치로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1: 당면 강한 병원은 밀수학의 핵심 단계에 처했습니다. 련을 내린 피로 허북성 향문 지역 곳곳에는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밀이 남아있습니다. 지역 농기계 부문의 조율로 22일 새벽 사천성에서 타지역 곡물수확 작업 중이던 향문 출신 농기계사 황범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기계수 8명을 이끌고 고향으로 천리길을 달려 밀수학 구조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사천 광안에서 출발한 구조대 차량 행렬은 새벽 2시 목적지까지 240km를 남겨두고 있었고 새벽 5시가 되어 첫 수화기가 호북 형문시 사양현 마량진에 도착했습니다. 행렬 선두를 달린 것은 형문 토박이 황범 씨였습니다. 일기 예보상 23일 밤부터 비가 온다고 했으니 수확 가능한 시간은 이틀도 채 안 됩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앞장에 선 콤바인 수확기 5대가 대형 농가 요명봉의 1,500모 밀밭으로 줄지어 진입했습니다. 요명봉 씨는 5월 중순 밀이 다 익었는데 하필 비가 내려 링근 말과 진을 다 뒤져도 수확기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며 그때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5월 21일 요명봉 씨는 어려운 상황을 형문 농기계 부문에 알렸습니다. 부문 관계자는 사천 광안에서 타지 수확 중이던 농기계수 황범 씨에게 연락했고 황범 씨는 같은 일을 하고 있던 사천 흥룡강 안위등지의 지인 8명을 즉각 불러모아 꼬박 15시간을 달려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황범 씨는 지인들과 함께 고향으로 와 비 오기 전 이틀 사이를 이용해 최대한 많이 수확하고 알곡 한 톨이라도 더 곳간에 채워놓고 싶었다고 표했습니다. 올해 37세, 18년 경력의 베테랑 농기계수인 황범 씨는 고향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농기계수 왕대보 씨도 그의 이런 생각에 감화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왕대보 씨는 황범이 자기 고향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달려왔고 우리 고향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도 분명히 따라 나섰을 것이라며 서로 그렇게 돕고 힘 닿는 데까지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확기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황금빛 밀들이 트럭에 쉴 새 없이 실리는 걸 지켜보며 요명봉 씨는 가슴에 짓눌렸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전 알곡들이 곳간에 들어갈 수 있어 요명봉 씨는 그야말로 한시름을 놓게 되었습니다. 요명봉 씨는 전국 각지의 농기계수들이 어깨 겪고 밀을 수확해준 덕분에 몇백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0: 간추린 공영 뉴스입니다. 상무부가 23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외자기업 보유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보유량은 53만 개 이상에 달하고 외자 보유량은 3조 6천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한편 대다수 기존 외자기업들이 계속해 중국 시장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1: 국가 홍수 방지 가뭄 대처 총지휘부가 23일 허북과 중경에 대해 홍수 방지 4급 비상 대응을 가동하고 호남에 대한 홍수방지 4급 비상대응을 계속해 요지했습니다. 국가 홍수방지 가뭄대처 총지휘부 방공실은 허북의 실무 소조를 파견해 홍수방지 사업을 협조하고 지도했습니다.
0: 최근 광서, 류주 등지에서 발생한 지진, 홍수, 침수 등 재해 응급 처리와 재해 구조 사업 수요를 감안해 국가재해방지 저감구조위원회 방공실 비상관리부가 23일 국가식량 물자비축국과 함께 중앙재해구조물자 5천 건을 광서에 추가 조달했습니다.
1: 지금까지 2026년도 중국 영화 흥행 수익이 15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올 시즌 이후 영화 시장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편의 영화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편 료식업과 관광, 숙박 소비 등 전반 산업 사슬 생산

0: 탄핵을 2,250억 원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1: 전국 첫 지역성 도시 축구 리그인 동북 슈퍼리그가 23일 저녁 료원형 심양, 길림 장춘, 흥룡강 할빈, 내몽골 후코트에서 동시에 막을 올렸습니다. 네 개 성과 자치구가 함께 주최하는 대중 체육 경기로서 동북 슈퍼리그의 첫 경기 관람 인수는 약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월까지 지속되는 이번 경기는 동북 지역의 문화, 관광, 체육, 상업의 협동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 것입니다.
0: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이가 23일 당면 협상 핵심은 강요된 전쟁을 끝내는 것이며 핵 문제는 잠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란과 미국은 량내 각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현 단계 협상에서 핵 문제와 제재를 해제하는 세부 사항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란은 제재 해제, 특히 동결한 자산을 풀어놓는 등 요구를 제기하고 14개 량의 각서에 명확히 밝혔다고 표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지난 한 주간 쌍방은 의견 일치를 가져오고 현재 량의 각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23일 오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미국과 이란이 합의 한계를 기본상 달성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곧 개방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합의는 미국과 이란 관련 이슬람 국가의 최종 조율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하고 협상 최종 단계와 세부 사항을 논의한 후 발표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한 미국 관원은 전쟁을 마무리할 때 대한 합의를 곧 달성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현재 쌍방의 쟁점은 주로 관공 조항의 화수로 있습니다. 한편 미국 대통령은 협상을 거부하고 이란에 대해 새 라운드 공격을 명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이 23일 전한 데 따르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밤 집권연맹의 각 정당 지도사들과 안전부문 책임자들을 소집해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의 협의를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관련 협의 조건이 이스라엘에 매우 불리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세계 100년 변국 중의 핵심 역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수석 시간에는 갈등을 겪고 있는 영국 정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우선 정치적 차원에서 부패 척결 투쟁을 진행하자. 2021년 1월 22일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조항규를 검사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절록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나는 우선 정치적 차원에서 부패 척결 투쟁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는데 여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구가 포함됩니다. 첫째로 부패 문제는 당의 집권 토대에 대한 파괴력이 가장 크고 살상력이 가장 큰 문제이며 가장 쉽게 정권이 전복당할 수 있는 문제로서

0: 우리 당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부패 척결 투쟁은 절대 질 수도 없고 져서는 안 되는 중대한 정치적 투쟁이며 우리는 이 투쟁에서 반드시 결전을 벌여 결승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정치 생태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적으로 견지해온 명확한 정치적 입장이고 당의 성격과 취지를 견지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며 당이 자기 혁명을 추진하는 데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잘 틀어주어야 하는 중대한 정치적 과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당의 부패 척결의 기치를 분명히 내세우고 당내에서 부패 분자들의 설자리를 없애야 합니다. 셋째로 정치적 부패는 가장 큰 부패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당내의 정치적 우환을 없애고 당내의 리익 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당의 권력을 찬탈하거나 당의 지도 간부가 그들의 대리인이 되거나 지어는 스스로 리익 집단을 형성한다면 홍색 강사는 그 본색을 잃고 말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민심은 가장 큰 정치입니다. 인민 대중은 부패를 가장 증오하기에 수많은 부패 분자들의 미움을 사지 않으면 14억 인민의 미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차원에서 보나 민심 향배의 차원에서 보나 이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풍을 바로잡고 기강을 세우고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통하여 계속 당심, 군심, 민심을 결집시키고 당의 집권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다섯째로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은 영원히 수행해 나가야 할 과제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쇠를 잡으면 흔적을 남기고 돌을 밟으면 자국을 남기는 강인한 의지와 신념으로 이 난관 돌파전, 지구전을 잘 치름으로써 당이 청렴 결백한 정치적 본성을 영원히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에 있어서 정치적 판단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국가의 정치 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하며 각종 부패 문제의 정치적 본질과 정치적 위해성을 깊이 인식하고 행위의 옳고 그름을 똑똑히 분별하며 위험과 도전을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홍색 강산이 영원히 본색을 유지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치적 리해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에 관한 당주왕의 정신을 정치적으로 철저하고 확실하게 리해하고 전면적인 종엄치당에 관한 당주왕의 중대 방침, 중대 원칙, 중점 과업의 정치적 내포를 확실히 파악하며 자각적으로 당주왕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치적 집행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당주왕이 제시한 정치적 방향과 확정한 전진 조선에 따라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을 전개하며 언제나 당주왕의 요구와 기준에 비추어 제때에 편차를 바로잡으며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당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100년 변국 중의 핵심 역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초여름의 북경이 전 세계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습은평 주석의 조정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기간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양자 관계와 공동 관심하는 중대한 국제 문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진행하고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러시아 각계와 여러 나라 인사들은 이번 회담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정상이 중도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청사진을 그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은 중도 재분야의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불안정한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을 주입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양국 간 진선 협력의 길은 갈수록 넓어질 것입니다. 회담에서 습근평 주석은 중로 양국 관계가 한 차원 더 격성하고 더 단단하며 침착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개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친애하는 법 그리고 하루 못 보니 3년이 지난 것 같다는 말로 습근평 주석과의 우정을 표현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진선적 소통과 깊이 있는 교류는 러시아 각계 인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습니다. 러시아 정치정보센터 주임 알렉세이 무희는 양국 정상 간의 진지한 우정은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보상하고 동력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이후 습근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빈번한 왕래를 유지하고 40회 이상 대면했습니다. 이번에 양국 정상은 선으로 소범위 회담과 대범위 회담을 개최하고 쌍방의 장원한 견지에 착안해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앞으로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확고한 염원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무희는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상호 신뢰의 기반을 더 튼튼히 다질 것이고 양국 정상이 양국 간 진선 협력의 길을 더 확고하게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로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과 중도 설린친선협력조약 체결 25주년입니다. 러시아 외교부 외교학원 전문가 블라디미르 네즈나도프는 양국 정상의 전략적 인도하에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격성하고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정치적 신뢰와 전략적 협력을 갈증 심화하고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는 데 강대한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회담 기간 양국 정상은 중도 설린친선 협력 조약을 연기한다고 선포하고 포괄적 전략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설린친선협력을 심화할 때 관한 양국 간 공동성명을 체결하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러시아 매체는 회담 성과가 심오한 이의가 있다며 빗바람을 견디어낸 양국 관계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원 글로벌 경제와 국제관계연구소 중국정치와 경제부문 주임 세르게이 루코니는 공동성명의 체결과 중도 설린 친선 협력 조약의 연기는 쌍방의 협력 예비를 한층 더 발굴하고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고품질 발전에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원 중국과 현대 아시아 연구소 연구원 테레시 마마하토프는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전략적 배치를 했으며 양국 정상의 인도하에 양국은 계속해 상호를 성취시키는 좋은 동반자가 되고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끊임없이 열어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고품질의 호혜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정상회담 기간
제10회 중도 박람회가 중국 할빈에서 열렸습니다. 전시 관내에 진열한 풍부한 상품, 상담을 진행하는 바이어들, 그리고 잇따라 체결한 주문 등은 중도 호혜 협력의 생동한 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회담 기간 양국 정상이 경제무역과 교육, 과학기술 등 영역에 중요한 상무협력 문건을 달성하는 것을 증견함으로써 양국 간 고품질의 호혜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양국 간 성과문서 목록은 규모와 분야를 끊임없이 확장하는 양국 간 실무협력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극동연방대학 동방학원 부교수 안드레이 코지네츠는 경제무역과 물류,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협력이 갈수록 질적으로 승격하고 양국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더 잘 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래 중국과 러시아는 여러 분야의 협력을 끊임없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했습니다. 양자 간 무역액은 연 3년간 2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인공지능, 녹색 저탄소, 생물기술 등 신흥 영역의 협력이 줄기차게 흥기하면서 상무협력의 튼튼한 기반과 거대한 예비를 과시했습니다. 가자흐스탄 아스타나 국제대학 부교수 테시아 말문토바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기회를 빌어 여러 영역을 포괄한 협력 성과 문건을 체결한 데 대해 인상이 깊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상방이 협력 공간을 한층 더 넓히고 새로운 협력 성장점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으며 양국 관계가 더 정원한 단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기점이 될 것입니다. 인문 교류는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유례입니다. 회담 기간 양국 지도자는 제10차 국가급 주제의 해인 중국 러시아 교육의 해 개막식에 공동 참석했습니다. 개막식 축사에서 습근정 주석은 교육은 국가 간 민심을 연결하고 진선을 전승하는 중요한 교량이며 당대의 공을 세우고 전추의 혜택을 가져다주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공립인문대학 공자학원 러시아 측 원장인 타라스는 이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브첸코는 2013년 러시아를 방문하는 기간 습근형 주석이 러시아 중국어 학자와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 그리고 언론 대표를 접견할 때 다행히 참여했다며 교육 분야의 상무협력과 인문교류에 대한 습근평 주석의 중시와 배려가 기억에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브첸코는 양국 간 교육의 해를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이 청년 교류와 사생 방문, 학교 간 협력을 교량으로 삼고 왕대를 한층 더 밀접히하며 양국 간 진선적 사회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진선평화발전위원회 러시아 측 주석인 보리스 디도프는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양국 간 인문교류는 양국 국민의 상호 리해를 한층 더 증진하고 진선과 우정을 다지며 세대적 진선의 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다 더 공정한 국제관계 체계를 공동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 기간 습근평 주석은 세계 100년 변국하에서 중국과

0: 러시아는 관건적인 항구한 힘이라고 제기하고 양국은 책임 있는 대국의 사명과 책임을 확고히 履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드넓은 견지에서 쌍무 협력에 대해 일련의 중요한 주장을 제기함으로써 여러 나라 인사들의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 극동 연방대학 학자 마리나 드미트리예바는 당면 혼잡한 국제정치하에서 양국 간 협력은 불안정한 정세에 안정적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시 지식협회 주석 알렉세이 아프도니는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조율과 협력을 갈증심하고 지역과 글로벌 안정에 더 많은 확실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 기간 쌍방이 세계의 다국화와 신형의 국제관계를 창도할 때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국제사회는 이를 깊이 주목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 정치학자 쿠바네치벡 타이바르티에프는 공동성명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이견 상의와 분쟁을 해결하고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브라질 중의원 연구전략변론센터 고문 페드로 올리베이라는 이처럼 중요한 문건은 대화와 소통, 조율과 협력으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적극적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상회담 과정에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가 글로벌 남방을 단결하고 글로벌 운영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한 후 글로벌 남방 국가 전문가와 학자들 속에서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케냐 국제문제학자 레미 무라쿠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기사국이자 세계 중요한 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광범한 발전 도상국의 외교 발언권을 제고하고 경제 다원화 발전을 실현하며 전략적 자주를 증강하는 데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중동전략연구와 국가안전론단 집행주임 압둘 무흐디 무타웨이는 글로벌 남방국가의 단결을 촉진하는 데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협력이 극히 중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쿠바 국제정치연구센터 중국문제 전문가 에두 아르도 레가라도는 정상회담 기간 습근평 주석이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국가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 중국과 러시아 간 조율과 협력을 밀접히 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다자간 기틀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적극적 역할을 발휘하며 글로벌 다국화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러시아 신문사는 사설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 상무협력은 양국의 행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적극 개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손을 잡고 더 공정한 국제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가 괄목하는 성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실내의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4: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등을 겪고 있는 영국 정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4: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영국 그레이트 맨체스터의 앤디 버넘 시장이 열전에 잉글랜드 마크필드 선거구의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레이버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영국 수상 경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재 영국 수상 경선이 지렬한 각축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올 5월 초 지방선거에서 역사적 참패를 당한 레이버당은 전국 득표율이 1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스 스트리틴 보건장관은 스타머 정부가 비전이 부족하고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사임을 선고했습니다. 레이버당 의원 중 70명은 스타머 수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레이버당 전 대표인 에드 밀레반트는 레이버당이 내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타머에게 퇴임 시간표를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리트는 16일 레이버당이 당수 선거를 치르면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여론조사기관인 유고브에 따르면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버넘은 현재 인기가 가장 큰 레이버당 정치인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영국 주간지 뉴딜치가에 따르면 레이버당 내 각 파벌은 스타머에 대한 적대감에서 일치 단결을 이루었다고 표했습니다. 이 같은 각축전은 레이버당이라는 이 큰 배 자체의 룡골이 이미 녹슬고 부식됐음을 반영합니다. 지방선거 결과 개혁당 득표율이 26%, 녹색당은 18%, 보수당은 17%, 레이버당은 17%, 자유민주당은 16%였습니다. 이를 통해 영국 대당의 통합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음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는 한 세기 동안 영국 정치의 가장 큰 전환 중 하나를 대표한다고 표했습니다. 좌익과 우익, 중도파를 수용할 수 있었던 레이버당의 빅텐트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북방의 블루칼라 유권자들은 레이버당은 우유 1파인트, 빵 1파운드가 얼마인지 전혀 모른다고 분노했을 때 레이버당의 원생 대표성은 이미 위태로워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자유당의 전례가 눈앞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보수당과 함께 영국 양당 구도를 다졌던 100년 대당인 자유당은 대표성과 내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1920년대에 변두리 정당으로 급속히 추락했습니다. 레이버당이 바로 당시 자유당을 대체한 후발주자였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버넘이 집권하더라도 그가 주장하는 에너지 공유, 선거제도 개혁이 레이버당의 구조적 쇠락을 역전할 수 있을지 답은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위기는 심원한 영향을 갖습니다. 영국 국가 차원의 발전 곤경은 결코 하루의 추이가 아니며 집권당을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 고속철 2호선은 바로 이 같은 국정운영 난국의 축소판입니다. 레이버당이 2009년에 발표한 국가급 전략 프로젝트는 보수당이 북단 프로젝트를 취소한 후 레이버당이 거듭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전면 운영이 이미 본색이 40년대 초로 연기되고 원가가 최고 1027억 파운드로 치솟았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 교통 대신 하이디 알렉산더는 역대 정부가 만든 슬로우 모션 교통사고라고 찍어냈습니다. 영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곤경에 빠졌습니다. 영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6년 1월 국내 생산 총액의 전월 대비 증가폭이 0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영국 경제 성장률이 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과 중동의 정세가 불안정한 충격을 받고 내부의 에너지 위기와 재정 적자의 압력을 받는 등 구조적 난제는 조타수를 바꾼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침체, 높은 통화, 치안 악화, 항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거 주기를 뛰어넘는 정치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점은 바로 현재 영국 정당 정치가 가장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내였습니다.
4: 독서는 무엇일까요?
5: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4: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5: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4: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5: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4: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5: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6: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7: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네, 와이파이가 기억력을 떨어뜨린다는 말이는데 이 말이 정말일까? 네, 이런 견해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와이파이 신호가 기억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연구는 없습니다. 와이파이 공유기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선은 비전리 방사선에 속합니다. 이런 방사선의 에너지는 매우 낮으며 X선이나 CT에서 발생하는 전리 방사선처럼 인체 세포나 DNA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상생활에서 와이파이 공유기가 방출하는 방선 강도는 국가에서 규정한 안전 한계치보다 훨씬 낮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현재 이 강도의 비전리 방사선이 인간의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엄격한 과학적 연구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코너에서는 김시린 씨의 글 스케이트를 탈 때마다를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정조지와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마음을 여는 열린 질문이 있다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연변가사협회 회원이고 아동문학작가인 최길록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네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부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중대한 개혁 조치들은 전 국면에 영향 줄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 업무 기조를 견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서도 착실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선립 후파의 원칙에 중시를 돌려 전략적으로 과감하게 진취하고 전술적으로 온당하게 추진하며 개혁의 절추를 잘 파악하고 개혁의 위험을 통제해야 합니다. 일부 개혁은 복잡한 리익관계를 건드리기 때문에 진취의식, 기회의식,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적합하지 않은 리익구조를 과감하게 타파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방법과 책략을 강구하여 개혁 과정에 부딪히는 모순과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 간의 련동을 견지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이 심층적으로 추진될수록 더 많은 난관에 봉착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군대와 지방 각 측은 응분의 책임을 다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개혁의 애로사항과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과 단위는 대국관념을 강화하고 전반적 리익, 총체적 리익, 장관 리익을 도모하여 국가가 전반을 위해 복무하고 요소가 체계에 복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군대와 지방 간의 협상과 연계를 강화해야 하는 바 주요 책임 단위는 능동적으로 일을 성취하고 참여 단위는 적극 협력하여 직책 분담에 따라 재반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각 방면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동원하고 발휘시키는 데 중시를 돌리고 의견과 건의를 널리 수렴하여 군대와 지방을 아우르는 개혁을 심화하는 지혜와 힘을 최대한 결집시켜야 합니다. 계속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종합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관건은 당에 있고 사람에게 있으며 종림을 떠올릴 수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0: 강정 제20기 제3차 전원회소 동관 개혁을 갈층 종륜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전반적 국면과 전략에 착안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향상시킬 때 대하여 중대한 포치를 내리고 상시와 교육, 특히 기본 교육 기제를 완비하고 조문 훈련과 실천 단련을 강화하여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하며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의 결책과 포치를 결연히 관찰 실시함으로써 간부 대우의 능력 건설에서 새로운 진전과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전반적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능력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기초입니다. 우리 당은 시종 간부의 능력 향상을 중시하고 강화해왔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정석에는 간부 능력 건설을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업의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틀어주었으며 무엇 때문에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어떻게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한 논술을 제기하여 간부 능력 건설에서의 방향성과 근본성을 띈 중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처명하고 지도 간부의 학습 여부와 능력의 요물은 자기만의 일이 아닌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에 관계되는 대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빠르게 진행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관건적인 시기에 접어든 현재에 간부 대우의 능력 향상을 잘 틀어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기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절박해졌습니다. 우리 당이 신시대의 위대한 성과를 이룩함에 있어서의 관건입니다. 신시대에 들어서면서 현대화 발전의 흐름에 순응하여 습금형 종속에는 전당적인 대학습을 조직할 것을 호소하면서 전당 동지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을 힘써 향상시키고 한시도 늦추지 말고 꾸준히 향상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금형 종속이 간곡한 가르침과 깊은 기대는 당원과 간부들이 내실을 튼튼히 다지고 재능을 키우도록 크게 고무했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선 이후 지속적인 리론 무장과 엄격한 실천 단련을 통해 각급 간부들은 리상과 신념이 더 확고해지고 능력과 자질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간부 대원은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기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광범한 간부들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재반 분야와 경제 건설, 과학기술 혁신, 빈곤 퇴치, 난관 돌파, 향촌진흥, 전염병 예방 통제, 홍수 방지 및 재해 구조 등 중대한 사업에서 앞장서서 과감하게 총임을 떠매고 대담하게 사과하고 과감하게 실천하며 당과 국가의 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함으로써 대오 차원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튼튼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중심 과업을 실현함에 있어서의 절박한 수요입니다. 20차 당대회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심 과업을 확립하여 전 당과 전국인민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로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전망해 보면 우리가 대처해야 할 위험과 도전, 해결해야 할 모순과 문제,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장애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복잡해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더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약한 어깨로는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없듯이 지식이 부족하고 시야가 높지 못하고 능력이 강하지 못하면 점차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지도하는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1: 네, 노래 한 곡도.

0: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1: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김시린 씨의 글 스케이트를 탈 때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쏜살처럼 지나간다더니 나도 어느덧 60세를 넘긴 노년기에 들어섰다. 생활 형편이 표이면서 나도 남들과 같이 각종 무료 운동 시설을 찾아다니며 신체 단련을 하고 있다. 몸을 단련하면 몸과 마음이 개운해지고 유쾌하다. 그런데 겨울철 스케이트를 탈 때면 지금도 알지 못할 낯선 친척에게서 얻었던 스케이트를 생각하며 그분에 대한 진한 그리움이 밀려온다.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 50여 년 전 내가 12살쯤 되던 지난 세기 70년대 중반쯤이었다. 큰 형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월급쟁이가 되어 올해 가난 때문에 자주 뵙지 못했던 용정 외삼촌을 찾아서 가보라고 어머니에게 차비와 용돈을 대주었다. 어머니와 큰 형님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우리 집이는 왕청에서 기차를 타고 도문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다시 기차를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다. 나는 기차를 타보고 싶은 마음에 꼭 따라가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예전에도 둘째 형님이 북경에 갈 때 따라가려 했지만 마을 끝 다리에서 쫓겨난 아픈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터였다. 나는 어머니에게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졸랐다. 어머니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지만 나는 몇 번이고 떼를 썼다. 옷은 형님들이 입다 버린 낡은 옷분들이었고 그런 꼴로 친척집에 가는 것은 어머님도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것이다. 또 어느 날 버스에 오르려는 나를 큰 형님이 쫓아내 결국 오르지 못했다. 그런데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기차를 타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버스가 떠난 뒤 나는 왕청역으로 가는 산길을 다름박질했다. 역에 도착하니 다행히 기차가 오기 전이었다. 대합실은 사람들로 붐볐고 나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숨죽여 어머니 일행을 찾았다. 큰 형님 눈을 피해서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엄마라고 부르자 어머님은 무척 놀라면서 내 얼굴에 땀을 닦아주셨다. 큰 형님은 나를 집에 돌아가라고 윽박질렀지만 어머니가 한사코 따라 나서는 나를 뛰놓기 난처했는지 결국 허락하여 나도 기차에 오를 수 있었다. 도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웠다. 큰 아주머니가 나에게 새 옷을 사입히고 리발관에서 머리를 깎아주었다. 밤이 되면 자주 정선되던 시골에서 자란 나는 밝은 전등 아래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가지를 처음 구경했다. 백화상점과 리발관 그리고 불이 켜진 밤길은 내게 생전 처음 보는 환상적인 풍경이었다. 다음날 조양천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룡정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어머님이 교장인 외삼촌 집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자 옆에 있던 한 누나가 길을 안내해 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외삼촌 집에 도착했다. 나는 생전에 처음으로 도시의 외삼촌 집에서 며칠을 보냈다. 며칠 후 어머님을 따라 여러 친척 집을 다녔다. 그중 한 집에서 점심으로 들이장을 끓였는데 배고프던 시절이라 더욱 맛있게 먹었다.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밖에서 나가 놀았다. 그런데 그 집 헛간벽에 스케트가 걸리는 것을 보았다. 너무나 갖고 싶었다. 집에 들어와 어머님께 스케트를 달라고 조르자 어머님은 안 된다고 막아 나섰다. 나는 울상을 지으며 계속 떼를 썼다. 집주인분은 그게 우리 집 아들이 타는 것이라 마음대로 줄 수는 없다고 하셨지만 나는 계속 칭얼거렸다. 내가 하도 끈질기게 대를 쓰자 결국 그분은 애가 자꾸 욕심내니 어쩔 수가 없네 가져가거라 하셨다. 나는 바로 창고로 달려가 스케트를 목에 걸었다. 그렇게 나에게 생긴 스케트는 내 사랑이 되었고 나는 어릴 때부터 그 스케트를 타며 실력을 다졌다. 지금 60이 넘어서도 얼음판을 날듯이 달릴 수 있는 것은 모두 그 스케트 덕분이다. 스케트를 탈 때마다 그때 일들이 떠오른다. 내 어머님의 면목으로 아들의 소중한 물건을 내준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오른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어떤 친척이 되는지도 나는 모른다. 지금 그분도 그분의 아들도 늙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후손이 있을 터이니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할머니 가문 쪽으로 추측해 연락해보았지만 다 죽은 사람들을 왜 자꾸 기억하냐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어머니 생선에 물어볼 것을 자일필 미루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통신과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찾아볼 길이 없었다. 결국 나는 어머님과 그분께 영원히 갚지 못할 마음의 빚을 지고 말았다. 친척 관계는 물질적 교환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굶주리던 시절 가난한 나를 데리고 간 어머님께 친척들은 얼굴색 하나 변치 않고 귀한 음식을 대접했으며 더욱이는 자식의 소중한 물건까지 내어주셨다. 그것은 린색함이 아닌 서로 통하는 따뜻한 인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 부모님과 그분들은 근면과 인정으로 그 시절 어렵던 가난을 이겨내셨고 덕분에 우리는 풍요로운 오늘날을 살고 있다. 나는 부모님과 그 세대 분들께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다시는 갚지 못할 그 빚을 생각하면 스케이트를 탈 때마다 그분들이 따뜻했던 인정이 무척 그리워진다. 이제라도 그분들의 소중한 인정 세계를 이어받아 친척과 모든 주위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뜻있는 삶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모님 세대분들께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일이라고 나는 마음에 새긴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운 동년을 띄워드립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문화의 장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정저지와 징디지와입니다. 우물정, 밑저, 갈지, 개구리와로 구성된 정저지와 징디지와는 우물 속의 개구리는 우물 테두리만한 하늘밖에 알지 못한다는 말로 견문이 좁고 세상 물정이 어두우며 자고자대, 즉 스스로 자기를 지켜 세우며 잘난 체하고 교만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정저지화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장자는 가을 전에 죽어가는 벌레에게 얼음에 대한 화제를 논하지 말라, 여름 벌레는 얼음을 본 적 없으니 담론의 여지가 있겠는가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장자 추수에 실려있는 한편의 우화는 생물이 환경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리를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매우 총명한 청개구리 한 마리가 버려진 작은 우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아무런 근심 없이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을거리는 풍성하고 더욱이 자기를 해칠 자도 없으니 그야말로 행복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 거북이 해안에 올라왔습니다. 바다 거북은 바다 생활에 몸이 건조함을 느꼈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다 거북은 육지를 다니며 해안가에 있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곳곳에 울창한 수풀이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향기를 풍기고 있으며 벌과 나비들이 그 속을 날아가는가 하면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경치를 감상하던 바다 거북은 땅 위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때 우물벽에 청개구리가 나타났습니다. 청개구리도 심심했던 차라 손님이 찾아온 것을 보고는 자신의 생활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 저희 집을 보세요. 매우 널찍하고 안에는 맑은 물도 있습니다. 우물가에는 랑간에서 몸을 단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오르내리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바다 거북은 머리를 끄덕이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볼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신난 청개구리는 자랑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제가 가장 신나는 것은 우물에서 수영하는 것인데 수영을 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또 우물벽을 오르는 것도 매우 신나는 일입니다. 청개구리 열정에 감동을 받은 바다 거북은 우물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물에 들어가려는데 오른쪽 다리가 우물의 난간에 걸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다 거북은 무척 아쉬워하면서 청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바다를 본 적 있나요? 일망무제하고 아득히 멀어서 끝없는 바다 말입니다. 바다의 크기는 몇만 리나 되고 그곳에는 수천 수만 종의 고기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가뭄이 9년간 지속되어도 바닷물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모습이 아닐까요? 바다 거북의 말을 들은 청개구리는 크게 놀랐습니다. 청개구리의 상식으로는 바다가 얼마나 큰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개구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9년의 가뭄이 아니라 1년만 가뭄이 들어도 우물이 말라서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개구리는 자신의 식견이 너무 짧았음을 알고 창피한 나머지 우물 속으로 숨고 말았습니다. 네, 정저지화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견문이 좁고 세상 물정이 어두우면서 자고자대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마음을 여는 열린 질문이 있다. 네, 폐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 의사가 금연을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망가진 폐 사진을 좀 보세요. 이렇게 계속 담배를 태우시면 생명이 위험해요. 죽을 수 있다고요. 네, 의사는 자신의 표현이 지나친 줄 알지만 어찌되었건 환자의 행동이 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직면적 소통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담배를 더 피우도록 부추길 뿐입니다.
인간은 자유의 한 욕구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도 상대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저항하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조언을 해주어도 고치지 않고 잔소리라면서 듣기 싫다니 말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괘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 어머니가 요즘 자녀에게 잔소리를 별로 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네, 전에는 독한 말투로 이 녀석아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겠어라고 했는데 요즘은 부드럽고 상냥한 말투로 아들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요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부드러운 말투는 잔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설득력이 있을까? 네,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말이라도 못되게 해야 같이 화를 낼 텐데 상대방이 부드럽게 이야기하니 화를 낼 수도 없고 우라만 쌓이게 되는 것이랍니다. 네,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변화에 대한 동기를 실려줘야 합니다.

네, 이럴 땐 강한 잔소리보다 열린 질문의 소통이 효과적입니다. 네, 열린 질문이 무엇인가? 아들, 공부 열심히 했어? 안 했어? 이는 질문이긴 하지만 닫힌 질문입니다. 아들, 요즘 공부하기가 어때? 집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네, 이것이 바로 열린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여보, 술 끊는다면서 어제 또 술 먹고 들어왔죠? 는 닫힌 질문입니다. 네, 여보, 술 끊기가 힘들죠? 술 끊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는 열린 질문입니다. 네, 이제 감이 좀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열린 질문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묻는 구조 때문에 저항이 적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마음이 열립니다. 술을 끊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술을 끊으려 해도 스트레스를 받으니 쉽지 않아라는 답이 나오고 술 대신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 반영되어 얻은 결론이라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몸의 장기를 이식하면 거부감이 있는 것처럼 남의 생각을 이식하는데도 네, 당연히 심리적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을 상대에게 이식해서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네, 스스로 답을 생각해서 변하도록 질문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우리가 열린 질문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네, 빨리 변화시키고 싶은 조급함과 불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변화에는 꼭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네, 그대는 봄입니다라는 노래를 듣고 바로 음악과 인생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0: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네, 오늘은 연변가사협회 회원이시고 아동문학작가인 최길록 선생님을 모시고 그의 창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저희 방송에 참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요즘 신체가 네, 조금 불편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2: 예, 덕분에 괜찮습니다. 제가 비록 거기 병마로 고생하긴 하지만은 오늘의 이 영광의 자리를 그 미룰 수는 없지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내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전국 조선소 그 분들께 그 알려진다는 것이 더없이 행복하고 다당도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거기 병마로 지금 목소리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그래서 거기 많은 그 사람들이 오는데 나서기 좀 꺼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 아프신 상황에서도 저희 방송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예전에 교원으로 일하셨고 또 연변작가협회에 가입하셔서 네, 글도 많이 쓰셨던데 네, 언제부터 네, 그 가사 창작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까?
2: 네, 저는 제 1차 조선조 가사 창작 박수단에 참가하여 가사 창작에 대한 지식을 조금 배웠고 그 강습반이 끝나자 1차 가사 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얼마 동안 가사 창작을 하다가 문학 창작에 전념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잠시 탈퇴하였다. 제가 쓴 동료 랑협이 동료제에서 3등 상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고 2021년 1월에 다시 연변 가사협회에 가입했습니다. 김광중 회장님께서 각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에 연변 가사협회는 그 어느 협회보다 대단했습니다. 또한 하나의 배움의 활무대입니다. 연변 가사협회에 몸을 담고서 저는 로맨에도 불타는 그 지역으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창작하는 정신을 배웠고 어르신들이 그 겸손성과 책임성도 배우면서 자신을 부단히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영광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왕 조선말 방송국방은 연변 가사협회 회장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1: 네, 그럼 첫곡으로 우리 집에 경사가 난데라는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 노래는 아주 흥겨운 노래인데, 네,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 우리 집에 경사 난데는 이해하수 선생님이 작곡하시고 방송에 가수님이 불렀습니다. 이 가사는 결혼도 하지 않으려 하고 아이도 낳지 않으려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아이들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줄어듦에 따라 학교가 폐교되고 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교육 현장이 크게 변동되는 가슴 아픈 현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현실에서 놓고 볼 때 결혼과 생육은 중요한 인생 대상이고 한 나라의 중요한 대사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대학생 아들이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 기쁨을 쓰고 2절에서는 아들네 부부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오는 기쁨을 썼으며 경사나설을 반복해서 기쁨을 배로되게 하였습니다. 반면으로는 또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 세대들이 조금이나마 촉동받고 그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희망도 담았습니다.

0: 네, 그리고 그 개척자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무엇을 노래하셨습니까? 혹시 우리 민족들이 그 네, 연변 땅을 개척한 내용을 담으셨습니까?
1: 이 개척자의 노래는 우리 하춘 선생님이 작곡하시고 김순희 가수님이 불렀습니다. 텔레비에서 전쟁으로 건물이 파괴되고 사람이 죽고 사람들은 집을 잃고 멀건 죽물 마저 먹지 못하고 배를 골아야 하고 거기에 물도 바로 마실 수 없고 학교도 무너지고 그런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강대한 중국에 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를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이 땅에 뿌리를 박은 개척자들을 생각하게 되고 개척자들의 우뚝을 생각하게 되고 행복 속에서 행복을 모르는 젊은 세대들에게 오늘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넓은 품으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이 땅에서 더욱 분투하여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펼치시면 하는 바람으로 수립되었습니다.

0: 네, 그 상처라는 노래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셨던데, 혹시 그 선생님의 인생을 노래한 작품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저는 비교적 고독적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가난도, 육체도, 그리고 고독도 상처로 남지 않지만, 그런 것들은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토록 아픈 상처는 세월 가도 아물지 않고 가끔씩 자신을 괴롭히면서 삶의 질과 행복감을 떨어뜨렸습니다. 거기서 해탈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이 가사를 썼습니다.
0: 네, 요즘은 어떤 작품을 또 구상 중이신지 볼
1: 요즘
0: 수 있겠습니까?
1: 교원님의 행복이란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제자들 맺힌 한국 언어 다방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미 갈라진 지 32년이 되는 저한테 화상 통화를 했고,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감동되어 눈물이 나고 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가사에 좋은 곡을 붙여주신 작곡가 선생님들과 열심히 불러주신 가수님들, 그리고 아저씨들의 편곡에 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열심히 창작하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오래오래 불려질 가사를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합작으로 선정되는 노래가 그렇게 생명되게 긴 노래가 되기는 하늘의 별을 따기입니다. 그래도 실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열심히 창작하렵니다. 나의 가사로 된 노래가 얼마 못 가서 어느 날 세월의 뒤안길로 먼지처럼 사라진다 해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보냈다는 것으로 후회와 유감은 없을 것입니다.
0: 네, 끝곡으로 최길록 선생님이 작사한 노래 상처를 보내드리며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희였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고 다음 프로도 계속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지난주 천조10호 화물 우주선을 실은 장정 7호 요 10일 운반 로켓이 우리나라 문창 우주발사장에서 점화 발사되었습니다. 약 10분 뒤 천조10호 화물 우주선은 로켓과 성공적으로 분리돼 예정 궤도에 진입했고 이후 우주선 태양광 패널이 순조롭게 펼쳐져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성했습니다. 또 천조10호 화물 우주선은 궤도상 운영 중인 우주정거장 조합체와 만나 도킹을 완수했습니다. 천조10호 화물 우주선에는 선외 우주복 한 세트와 우주비행사 궤도 체류 소모품, 추진제, 응용 실험 장비 등 각종 물자가 탑재되었습니다. 이번 임무는 중국 요인 우주 프로젝트가 우주정거장 응용과 발전 단계에 진입한 이후 다섯 번째로 진행한 화물 보급 임무이고 프로젝트 기획 실행 이래 39번째 발사 임무입니다. 또한 장정계열 운반 로켓의 641번째 비행이자 천주 우주선의 제10번째 비행 임무입니다. 중국 요인 우주 프로젝트가 계속해 좋은 소식을 전해오길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40편 국토 공간의 발전 구도를 최적화해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동분마의 고장 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주황혁명 근거지 민서역사박물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수리공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리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40편 국토공간의 발전 구도를 최적화해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청석이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국토공간의 발전 구도를 최적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공간의 발전 구도는 국가 발전 목표, 발전 전략과 발전 방식의 공간적인 구현이며 경제와 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기본 매개체입니다. 국토공간의 발전 구도가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못한가에 따라 한 나라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가와 발전 과정에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경제와 사회 활동이 공간상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할 수 있는가가 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로 각지의 인문 접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토 공간을 전부 도시 건설을 진행하고 현대 공상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도시화 공업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생태 공간과 농업 생산

0: 한 공간을 충분히 보유해야만이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식량 안전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류 발전에 적합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포도 매우 불균형합니다. 주로 흑하, 덩충선의 동남 방향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공업화, 도시화에 적합한 지역과 농업 생산 발전에 적합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 고도로 겹쳐 기능상 충돌이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연간 경제 법칙에 작용하에 인구와 산업들이 발전에 적합한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어 공간 모순이 한창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세에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특정된 지리 공간 조건에 근거하고 자연 법칙, 경제와 사회 발전 법칙에 따라서 경제 수요, 생활 수요, 생태 수요, 안전 수요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데 더욱 편중하여 정부의 규제 역할과 조절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고 경제 발전, 인민 생활, 생태 환경, 국가 안보 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며 상대적으로 제한된 국토 공간 자원으로 사회주의 현대화의 실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토 공간의 발전 구도를 추적함에 있어서는 인구의 총량과 구조의 반등, 경제 발전 단계 및 그 특징, 생태 환경 조건의 제한, 국가 안보와 지정학적 구도 등 요소를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인구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성장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래지 않아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로령화, 도시화가 한층 발전하면서 인구의 분포가 공간적으로 도시화 지역으로 몰리는 것이 대세로 되고 있으며 거주 공간의 질에 대한 요구도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공업화의 중간 단계와 후반 단계에 처해 있으며 경제 구조가 점차 첨단화로 전환하고 발전 방식이 집약형으로 전환하면서 산업 공간 수요의 증가폭이 작아지고 집약형과 효율성이 대세로 되고 있습니다. 생태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생태 환경에 대한 보호를 끊임없이 강화하여 총체적으로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구와 경제의 성장에 따른 압력과 기후변화 등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보의 시각에서 보면 외부 위험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자원의 대외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은 인구와 경제 공간의 분포가 불균형적인 것과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하는 것 사이의 모순이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 공간의 발전 구도를 최적화함에 있어서의 기본 경로는 바로 주체 기능 구역 제도를 완비하고 자원과 환경의 수용력에 립각해 각지의 비교 우위를 발휘시키면서 도시화 지역, 주요 농산물 생산지, 생태 기능구 등 3대 공간 구도를 점차 형성하고 그 기초에서 중대 기반 시설, 중대 생산력과 공공자원의 분포를 최적화함으로써 각이한 기능 공간의 우위를 서로 보완하고 질 높은 발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도시화 지역에서 경제와 인구를 능률적으로 집결시키고 기본 농지와 생태 공간을 보호하는 것을 지원하고 주요 농산물 생산지에서 농업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며 생태 기능구가 발전의 중점을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 제품을 제공하는 데 놓는 것을 지원하고 생태 기능구의 인구를 질서 있게 점차 이전시키는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도시화 지역이 비교 우위를 기초로 한 합리적인 분업과 공간의 집약적인 사용을 통해 경제 산출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이전 지부를 통해 주요 농산물 생산지와 생태 기능구의 발전을 지원하고 변강 지역의 인구, 경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국토 공간 전반의 발전 구도가 균형을 이루고 최적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 공간의 발전 구도를 최적화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각이한 공간의 선호 순서를 합리하게 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정에 따라 농업 생산 공간을 선차적인 위치에 놓고 그 다음으로는 생태 보호 공간, 마지막으로 도시 개발 공간으로 하는 이 선호 순서에 따라 3구 3선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에 기초하여 국토 공간 규획을 과학적으로 작성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자연 조건과 인문 지리 조건, 발전 수요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국토 공간 및 그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국토 공간 발전의 지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공간 기초 도표를 형성함으로써 각종 개발 보호 건설 활동에 기본적인 의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공간 리용 효율을 적극 제고하고 공간 활용 방식을 혁신하며 신형의 공간 자원을 개척하고 자연 법칙과 경제 발전 법칙에 부응하여 경제와 인구가 발전에 적합한 지역으로 합리하게 집결되고 서로 어울리도록 함으로써 주체 기능이 효과적으로 제약되고 질서적으로 개발되는 국토 공간의 발전 구도를 형성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토 공간의 발전 구도를 최적화하여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순정을 보내드립니다.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동분마의 고장, 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하 서쪽, 기륜산 산발과 룡수산 사이에 조성된 좁고 긴 통로는 황하의 서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이름이 하서회랑입니다. 하서회랑은 예로부터 중원에서 신강과 주황아시아, 서아시아로 통하는 통로였고 고대 비단의 길의 요충지였으며 따라서 주변에 많은 마을과 도시가 조성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비단의 길이 남긴 눈부신 보석 중 하나인 무유입니다. 하서회랑의 동쪽에 위치한 비단의 길의 도시 무유는 남쪽으로 기련산과 마주하고 북쪽으로는 텅그리 사막과 인접합니다. 또 무유는 옛적에 량주라 불렸습니다. 서한 초기 한무제는 서역의 여러 나라들과 함께 흉노에 대항하기 위해 장건을 서역에 파견했고 기원전 121년 한무제의 어명으로 파견된 곽거병이 하서에 주둔한 흉노를 격파하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한무제는 곽거병의 무공군위를 표창하기 위해 량주를 무위라 개명하고 이곳에 무위와 장액, 돈왕, 주천 등 하서 4개 군을 두었으며 이로부터 하서는 서한에 편입되었습니다. 기원전 106년 한무제가 천하를 13개 주로 나누면서 무위는 량주 자사부에 속했습니다. 동서교통의 원활함을 유지하고 흉노와 청족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한나라는 무유와 주변의 하서 지역에서 이민둔전 제도를 시행하고 담벽을 쌓았습니다. 그 후 16국 시기 전량과 후량, 남량, 북량도 모두 이곳에 도읍을 두었고 수와 당, 송, 명, 청나라는 선으로 이곳에 군과 부, 주, 위, 도를 두었습니다. 2000여 년 동안 줄곧 사막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를 끼고 다섯 도시로 통하는 요충지였던 무위는 고대의 서역과 경제문화 교류를 진행하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유구한 역사는 무위에 많은 문물과 명승고적을 남겼습니다. 무위 도심에 위치한 뇌대는 전량국이 축조한 룡균대였으며 뇌조전과 삼성투모전 등 단 우에 솟아있는 고건물은 명과 청나라 때 신축한 것입니다. 고건물의 주변에는 또 고목이 울창하고 맑은 물의 호수가 펼쳐져 예스러운 명소의 아름다움을 가미합니다. 1969년 뢰대의 동남쪽에서 186년 내지 219년대의 동안시기 대규모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벽돌로 묘실을 쌓은 이 무덤에서 귀중한 문물 231점과 고대 동전 3만 개가 출토되면서 무위는 사학가들로부터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는 지하 박물관이라 불립니다. 출토된 문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교한 청동기로 된 마차 의장용 99점인데 그중 달리는 말을 주조한 청동기 동분마의 예술적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마초룡작, 마답 비언이라고도 하는 이 동

0: 부분만은 34.5cm 높이에 45cm 길이, 무게 7.15kg에 달하는 초록색과 고동색이 어우러진 청동기입니다. 머리를 쳐들고 울부짖는 동분마의 새 말발굽은 공중에 떠 있고, 오른쪽 뒤에 말발굽 하나만 놀란 새를 밟고 있습니다. 모양이 날렵하고 기색이 생동한 동분마는 전통적인 천마의 틀에서 벗어난 동시에 역학적 균형 원리에 부합되며 청동기 예술의 극치를 자랑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986년에 국보로 선정된 이 동분마는 현재 감숙성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동분마가 출토된 뇌대에는 천마 문화를 주제로 하는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롱서 학부의 으뜸이라 불리는 무위 동남쪽의 문묘는 황궁 건물을 모방해 조성한 고건물 군락입니다. 이곳에서는 고건물이 장엄함을 연출하고 그 사이사이에 뿌리내린 울창한 고목이 하늘을 가립니다. 이 고건물은 전량국 또는 서화 시기인 1437년부터 1439년 사이에 신축되었다고 전해집니다. 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묘는 2.5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다양한 건물을 거느립니다. 그중 동쪽에는 만세문종이라 불리는 문창제군을 공양한 문창궁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물이 자리잡고, 남쪽에는 삼문이 있으며 북쪽에 숭성사, 주왕의 공자의 사당 공묘가 있고, 서쪽에 양주 부유학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위무 문묘 앞에 위치한 서화박물관은 건축물의 단면이 한자로 회자 모양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화는 중화민족의 한 구성원으로 중국의 역사 무대에서 한때 위풍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서화 문명이 몽골의 말발굽에 의해 정복되는 과정에서 서화의 문물과 도서 다수가 사라지고, 수백 년의 세월 속에서 현재는 심지어 당강족도 역사 무대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화의 문물이 가장 많이 출토되고 서화 문화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무위는 서화 역사와 중국 역사를 연구하는 소중한 자료를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으며, 그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서화 박물관입니다. 무위산에서 남쪽으로 50km 거리에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있고, 깎아지른 벼랑에 하늘 사다리를 방불케 하는 계단이 조성된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바로 하늘 사다리라는 의미의 천재산입니다. 천재산 석굴은 중국 초기 석굴 중 하나로 중국 석굴의 비조라 불립니다. 16국 시기 붕량 때 축조를 시작한 천재산 석굴은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천재산 석굴은 현재도 많은 문물과 흔적을 보존합니다. 벽화도 넓은 면적으로 보존되고, 3층으로 된 석굴에 크고 작은 불감 17개와 100여 개의 조각상, 그리고 위나라, 수나라, 당나라 때의 많은 소중한 문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심 석굴에 자리 잡은 불상은 뒤에 산을 등지고 발 아래에 맑은 호수를 밟고 앉아 있는데, 가벼운 물안개가 불상을 감돌며 흐르고 산과 물, 불상과 구름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펼쳐 감탄을 자아냅니다. 유구한 불교 역사를 보유한 무위에는 또 서역의 고승 구마라습이 무위에서 불법을 전파하고 불교 경전을 번역한 공덕을 기리기 위해 지은 나습사탑과 중국과 일본 간 친손 교류를 증명하는 대운사, 하서의 4대 유명사원인 해장사, 정교한 건축을 자랑하는 송룡사탑을 비롯해 많은 불교 사원과 탑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중 당나라 때인 800년대에 신축한 서장 불교사원 천당사는 불조 석가모니전과 공행궁, 문수전, 대경당, 룡왕전, 천불전 등 다수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원을 감싼 산발에는 숲이 무성하고 사원 앞으로는 맑은 강물이 흘러 자연경관도 빼어납니다. 북쪽으로 텅그리 사막과 인접한 무위에는 사막과 초원, 정원이 어우러진 중국 최초로 사막과 오아시스를 접목한 관광 놀이공원, 무위 사막공원이 있습니다. 독특한 지리적 조건과 알맞은 기후로 인해 무위에서는 포도가 많이 나고 따라서 무위는 중국 와인의 고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당나라 때 시인 왕한의 시 량조사에 나오는 포도로 빚은 멋진 술을 야광옥잔에 부어라는 구절이 바로 무위의 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리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주황혁명 근거지 민소력사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황혁명 근거지 민소력사박물관은 복건성 룡암시 신라구에 위치해 있으며 민소혁명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주황혁명 근거지인 민서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국가기념류 종합박물관으로서 담진림 등 기성세대 무산계급 혁명가들의 제의하에 지어졌습니다. 주황혁명 근거지 민소력사박물관은 1986년에 건설되었고 1989년에 정식으로 대외에 개방되었습니다. 주황혁명 근거지 민소력사박물관의 건축면적은 1만여 평방미터에 달하고 전시공간은 5천 평방미터에 달하며 2만여 점의 문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소 주황혁명고는 모태동 동지와 주독 동지가 직접 영도에 개척한 것으로 즉 주황혁명고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민소 주황혁명고는 1930년 3월에 정식 설립되었으며 1931년 4월에 이를 주황혁명 근거지에 편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확장을 거쳐 구역과 인구 모두 주황혁명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서 핵심구가 형성되었습니다. 민서 주황혁명구는 주황혁명구와 중국 혁명 역사에서도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서 주황혁명구는 막스주의 중국화의 중요한 실천지로서 모태똥 사상의 중요 발원지로 되었습니다. 20세기 20년대 말부터 30년대 전기까지가 모태똥 사상의 형성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모태똥은 민서 주황혁명 근거지에서의 혁명 실천을 통해 막스 레닌주의의 기본 원리와 중국 혁명의 구체적 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시키고 보편적 이의가 있는 일련의 리론 관점을 제기해 모태똥 사상을 초보적으로 형성했습니다. 민서 주황혁명고는 주황 홍군의 고향과 장수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민서 주황혁명고는 홍군 제4군의 생존과 발전, 홍군 제4군이 복건에 진입해 혁명 근거지를 건설하는 데 공간과 조건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민서 주황혁명고는 또 주황혁명고의 후방 보장기지로서 주황혁명고의 경제 중심이기도 합니다. 민서 주황혁명고는 토지혁명과 농업생산, 공업, 수공예를 발전시키는 면에서 많은 경험들을 정립했습니다. 그때 수공업과 공영공업은 전체 주황혁명구의 절반을 차지했고 주황혁명구의 물자 집결지였기에 이곳은 교통이 편리하고 상점들이 즐비하며 시장이 번영했습니다. 근현래 주황혁명 근거지 민소력사박물관은 선후의 전국 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 국가 국방교육 시범기지 등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애국주의 교육과 혁명 전통 교육의 중요 장소로 되어 룡암시 홍색 문화의 중요한 브랜드와 창구로 거듭났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수리공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아마비에 시력까지 잃은 사람이 과연 오토바이며 전기 자전거이며 심지어 대형 농기계까지 고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31살이 되기 전에는 리희주 자신도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수리공 일을 15년째 하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 모두 그를 믿고 일을 맡깁니다. 리희주의 수리부는 하남 남양 당하현 대하툰진 마장채촌의 작은 농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녁 7시쯤이면 이웃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리희주 옆에 앉아 수다를 떨며 리희주가 차 수리하는 광경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가 몇 분만 만지면 모두 고쳐집니다. 리희준의 정원 대문에는 눈에 띄는 붉은색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간판에는 전기 자전거 수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에는 높이 1m, 길이 2m의 작업대가 있으며 작업대 위에는 리희주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가지 공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구들은 크기에 따라 가지런히 수납함과 공구 상자에 수납되어 있었으며 리희주가 팔만 뻗으면 닿을 수 있었습니다. 16살 전까지는 리희주의 세계도 다채로웠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푸른 밀밭에도 가보고 황금빛 옥수수도 뜯었으며 배가 고플 때면 왼손에는 흰 만두를 움켜쥐고 오른손에는 빨갛게 익은 도마도를 들고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다리만 불편했습니다. 3살 때 고열로 인해 그는 소아마비를 앓게 된 것입니다. 내리지 않는 고열 때문에 부모님은 그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주사를 맞은 후 열은 내렸지만 이튿날부터 걷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소아마비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소아마비 진단을 받은 후 리희주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유채꽃이 필 무렵이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갑자기 파란색 나비 한 마리가 제 눈앞에서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파란색 천이 제 두 눈을 감싼 듯 했습니다. 리희주는 8살 때 시막막 박리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책의 글씨도 보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리희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라도 학교로 향하는 길만 보인다면 넘어지면서라도 학교에 갔습니다. 그렇게 리희주는 교실 밖에 쭈그리고 앉아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16살이 되었을 때 학교 가는 길마저도 이젠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막막해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리도 불편한 데다 눈까지 보이지 않아 부모님의 부담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리희주의 삶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고 그는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 낮과 밤의 교체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매일마다 눈물 범벅인 어머니의 모습도 보지 못한 채 밤잠을 설쳐가며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뒤로한 채 자신을 방에 가뒀습니다. 그러던 중 리희주의 부모님은 그에게 라디오 한 대를 선물했고 그는 우연히 주황이민 방송국의 장애인들의 벗이라는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의 분투 이야기를 접하고 나니 그는 더는 이렇게 인생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희주는 집 밖에 나와 햇볕을 쬐기 시작했고 방송을 들으며 밥도 제때에 먹으며 새로운 시작을 시도했습니다. 농번기에는 엄마의 도움으로 밭에 나가 땅콩과 옥수수를 수확했고 농한기에는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농기계 수리에 몰두했습니다. 29살이 되던 해 리희주는 마사지를 배우러 집을 떠났었는데 형과 형수가 뜻밖의 사고로 인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젠 연세가 많은 부모님과 아직은 너무 어린 조카 리희주는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형과 형수가 오토바이 한 대를 남겼습니다. 비록 제가 오토바이를 탈 수는 없지만 이를 수리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래도 밥벌이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리이준은 매일 틈만 나면 오토바이를 만지며 그 구조와 선로, 심지어 라사못 하나하나의 위치까지도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처음 부모님은 희주가 차 수리를 하려다고 하니 이를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실명한 사람이 어떻게 차를 고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랜 설득 끝에 어머니는 그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1월 9일, 리이준은 어머니와 함께 부품을 사러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고객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고객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객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면 더는 고객이 오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리희준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개업한 지 5일 만에 첫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한 마을의 할아버지 한 분이었습니다. 리희준은 긴장감에 진땀을 뺐고 옷마저 흠뻑 젖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만을 연구했는데 첫 손님은 3륜차를 끌고 왔더군요. 잠시 당황하긴 했으나 그래도 잘 만져보니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차 수리에 성공하니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저는 처음으로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수리를 마치고 리이준은 5원을 벌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돈을 호주머니에 넣었고 몇 초 지나지 않아 또 돈을 꺼내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고이 접어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3륜차 주인 할아버지도 이 사실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리이주를 찾아왔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리이주는 포기하지 않았고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면 경험 있는 수리공에게 찾아가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대형 농기계도 손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리이준은 손을 깨끗이 씻고 마당에 앉아 기타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릅니다. 그 누구의 삶도 순탄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리이준은 어둠 속에서 몇 번이고 넘어지고 다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가장 밝은 모습으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새 봄이 좋아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문화순례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리파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파는 여름에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리파는 여름이 시작되는 날로서 사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음력으로는 4월, 양력으로 5월 5일이나 6일이며 이날 태양 환경은 45도입니다. 기후학의 표준에 비추어 보면 5일간의 평균 기온이 섭씨 22도에 이르러야 여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황하 중하류 지구의 리파 시절 기온은 이 기후학의 표준과 대체로 가까운 바, 이 지구는 바로 24절기의 기원지입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 리파를 여름의 시작으로 삼은 것은 실제 정황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리파 15일간을 5일씩 3개호로 세분한 후 4개호의 특징을 총화했습니다. 초고에는 개구리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있다면 개구리들이 논밭이나 강모에서 울면서 먹이를 찾습니다. 이후에는 지렁이가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있다면 지하의 온도가 높아져 지렁이들이 땅속으로부터 땅 위에 기어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3호에는 오이가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는 황하 이남 지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봄을 태어나는 계절이라고 말한다면 여름은 자라나는 계절로서 대지의 동식물은 모두 왕성한 생장기에 들어섭니다. 전국 각지의 기온은 대폭으로 높아지고 강우량도 많아져 남방의 올뼈는 이미 분화를 하고 유채는 열매들이 거의 익어갑니다. 봄의 심은 콩, 옥수수, 수수, 조, 묘화 등이 연이어 싹트오릅니다. 농작물들이 왕성하게 자라는 까닭에 농전관리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이때 특히 제때에 김을 메어 잡초를 없애버려야 하므로 한간에서는 하루 김을 늦추면 사흘 김매도 다 못 맨다는 속담까지 있습니다. 파종을 놓고 말한다면 속담에 말하듯이 리파를 전후해 고구마를 심고 벼를 심고 깨를 심습니다. 밀은 한창 무성히 자라나는 시기이므로 농전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과거엔 리파가 되면 농작물도 자라지만 해충도 번성하고 또 잡초까지 자라서 이것을 제거하는 행사를 권장했습니다. 리파에 이르면 그간 일교차가 크고 변화 많던 날씨는 안정되고 천지 만물은 무성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잎새를 띄운 나뭇잎은 윤기를 더하고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싹을 틔워 푸르름의 여름으로 넘어가고자 몸부림칩니다. 이때 마을에 한두 그릇쯤 있는 잎합나무에서 흰 꽃이 핍니다. 꽃은 마치 흰 쌀밥같이 온 나뭇가지를 뒤덮으며 피는데 꽃이 한꺼번에 잘 피면 그에 풍년이 들고 꽃이 신통치 않으면 흉년이 들 징조라고 하여 우리 조상들은 쌀밥나무라 부른 잎합나무를 통해 그 해의 풍흉을 점쳤습니다. 산에는 뽁국이 우러예고 들에는 온갖 나물들이 지천으로 돋아나 입맛을 돋굽니다. 로금이 무성해지고 농가에서는 모자리 돌보기 등의 농산일이 한창일 때입니다. 리파가 지나면 여름이라 했지만 산간지방에서는 우박이 내려 담배, 깻잎, 고추 등 어린 모종이 해를 입기도 하며 또 높새바람이 불어 농작물에 잎을 바짝 마르게 하는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음력에서는 보통 4, 5, 6월의 석 달을 여름이라고 하지만 엄격히 리파 이후 입추 전날까지 여름이라고 합니다. 이맘때면 고구에 마련한 모자리도 자리를 잡아 농산일이 좀 더 바빠집니다. 여름이 다가올 것을 알리는 리파는 신록을 재촉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리파가 되면 농작물도 자라지만 아울러 해충도 많아지고 잡초까지 자라서 이것들을 없애는 작업도 많습니다. 옛날 어떤 지역에서는 세시 행사의 하나로 리파 무렵 숭무리를 절식으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노래 내 고향 봄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주미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알던 도리기 드디어 알것 아글레긴 올나슨 이르시마 알던 들히에 두루번 델레다는 상소집시기 덜구르리 것 명은 협의간 초글롤사 아타한 데스닌 다리 알거드 알바노

산다 어찌 그 박사 후승지에네 얼뜨나 살아들 이르시면 원근어 이진네 세드라고 들던 멸나한 후식은 우리 기억은 장안단 명인샵대 소리바 이분 이근 다 와라바드 우셨던 데스님 달나긋 봄트디 이르들 세레바 알튼 세한 토리인 이슬 장안어 헛내근 배들이 성슬에 샘볼롯 무허일 얄그르회 아스로 식지 서광 청샹인 지리기긴 앞서날 보다들 우집을 왈라스 투로다 요울테쇼 조정왕이기 월드시거드 서광이다 출지하르밭불 한 왈라스

조정왕이는 털보쇼. 화이난가지리는 화이난가지리는 화이난의 왕천의 와르지 하라바더블 조정왕이는 털보쇼. 벅다 화지리기 벌너무더 조정왕들의 활사 수샹쇼다 서구르스 알드나 헛바감 누훈이 아른더르 하얏 협내 부의 헛들 아샷 의진대는 은와치리 부여런 좁디어 것보다 등끌에 은보감터 살벌회 야물 아라가랍 야핫대로를 나긋 바닥사가르 배갓 너근 아래기 빠쩔지 너근 흠문이 작단 도와다바 은 흠문 어먹친 따고툰을 친한 친난 문너 상수네 작두로 이르제 이륵선에 따라가 상수글라 친나나 친이부이불 어다은 소울이슈 미니 자릴라 가리 역들 돌금 벌벌 창안 헛둔두르 다리 들근 아셔 의진이기 벌벌 치 함글 흐릭대 이음팀 알드시 가락들 돌벌 틀위스 체메 벌벌 허슨 대로 늑 허이두가르튼 벌벌 은뜨르치 아 스진우 한 흐르구는 벗룩대 여호 벌벌 저우정왕 벌벌 헛둔두에나 아 은작든 응지와 털작든 정지와 니악타세인 자주지 어군이 털작자들어올 해 침보우 친난 문너도 문어 상수긴 자르기 훌러잡아 차가 멀른다니 멀었다 저 스틀이 솔이여 텔와 알끌로기니 부이 아무르톱신 함글앗 앙헌네 자죽슨 스진호 하나르친 여비그 친난 장안죽든 멀었다 여지 대한 너그 너무니기 도왔다바 샤오준 온노기 문어 졸릭도 제왓 아슨 샤오준어 샤오준은 문어 상수긴 자하다 왔지 아이야 상수긴 자르기 욕들 친이부이 롱시 한숭 이슨주긴 갓지름 문 작두로 예브나 롱시 한숭 이슨주긴 갓지르치 홍유난 화리지네 지륵등 벌라 이민 팀팀 아르기 흐르기 도터 돈 벌라 은 작두는 것 틀 작두는 증어 세한 약다 자주지 샤우준 내럽 실은 받아주지 끌래 어서보고 예쁠다 벌고 우주운 드득디 머득득들 돌아물로 이슨 왔다도 왔으나 깨고 언누들이 내분들 오불 한월신 아르톰네 둘러오나 엠드르불 조정왕인 둘러 엠드르회 니네 문자리기 왔은 드디 주르지발 회 흠이어흰 위스 샤우진 훌라잡앗 롱시 한숭 이슨주긴 갓지르 벌벌 느금 머리 옥수 오놀앗 벌벌 문노돈 머드지 대한 느금 엄문이 도왔나 사광 야 청샹 문노 은노들 작니리 상수월긴 비월을 으게들 제메 청샹아르 받나 지 우촌 드디 미니 오스 부주라 미니 작은 투르짝 배 그릇대 그제 니악따와 한 야구차 받들리기 서라가주 은무투거라 배제 희기 흘회 자 우드르우드린 댐벌벌 우드르우드르던 우스 댐덜랑그득친 딜은딜그득 허일벌벌 떡두칙슨이었어 어떠더 댐에 역툴브더른 흘벌 한올라 수지네 아르그바들거르 니근들런 딜어빼불고 짤금질로운 흘후 스트빈다르가 벌벌 창안헛든드루 예박슨 문너 친 안내 울그리 으끌느 침바우 친난 저진내와 하니 배실가사레가 은옥이 누뜨